0: 질병 앞에서, 사고 앞에서, 실패 앞에서, 예기치 못한 누군가의 상실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김없이 이러한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나오미도 꼭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나 쓸모없는 여인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끄셨고, 그리고 이런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가 앞으로 4주간에 거쳐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세계의 신체 기관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죠, 눈. 우리들의 눈은 오늘 뭐를 보고 있는가? 우리들의 시야는 오늘 어디에 갇혀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멜렉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룻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0: 아멘. 이 룻기는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거든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 먹을 것이 풍요로운 집,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베들레헴에 떡이 사라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풍요로웠던 땅에 먹을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가정의 가장인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흉년이 찾아오자, 문제가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오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게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옆 동네 모압은 풍요로워요. 옆 동네에는 곡식이 자라나고 있고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 가장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들을 쫄쫄 굶기는 것보다는 옆 동네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죠.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음식이 많다라고 하는 그 옆 동네로 가고 나니까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자녀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 남겨진 나오미만 홀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멜렉이 보았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흉년이 눈앞에 있어요. 가족들이 굶고 있어요. 배고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맞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멜렉은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다른 일들을 상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수없이 많은 현실들 가운데 한 단면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엘리멜렉은 자기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조각, 현실의 한 조각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점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 우리 서림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시야, 예수님의 시야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 긴 시야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0: 현혹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신체 기관이 나타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을 바꾸는 나오미의 입. 네, 이번에는 나오미의 입술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로 21절 읽어볼까요?
1: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0: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1: 아멘.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이제 먹으러 갔죠. 근데 이제 그날 날씨도 좀 더워가지고 앞치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먹고 이제 다 먹고 나서 또 이제 이어지는 신방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와이셔츠에서 뭔가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치찌개 국물이 튀어 있었던 거예요. 몇 방울이 아니어가지고 잘 봐야 보이는데 그날 이후로 그 점심 식사 이후로 이어진 모든 신방 가운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 앞에 이제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이 저를 쳐다보다가 한참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다가 눈이 아래로 내려가요. 누굴 어디를 보는 것 같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목사님의 눈을 봐야지 옷을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건데 아, 이 권사님이 김치찌개를 보셨구나. 칠칠 맞은 나의 모습을 보셨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부끄러워져가지고 말씀도 엉키고 기도도 안 되고 아휴 정말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이후에 썼던 신방들 속에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작은 얼룩 하나에 내가 초점을 맞추니까 내 시야 전체를 다 막아버리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도 찾아오고 상실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상실과 아픔이 찾아왔는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은 망했어, 끝났어 라고 내 인생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작았던 사건 하나가 내 인생 전체의 이름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김치찌개 국물 하나 그거 자세히 봐야 보이거든요. 관심 갖고 봐야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신방 끝나고 그날 사역을 다 마친 뒤에 그 권사님한테 전화해 봤어요. 권사님 그날 제가 신방할 때 한참 저를 쳐다보시다가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시던데 혹시 제 옷에서 뭘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가 조금 재미없어 그냥 눈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하나가 생각에 꽂히면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속에 있는 나오미가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녀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하나같이 진짜 나오미가 맞아? 저 사람이 나오미가 맞아? 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파산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0: 가장 나쁜 일만 내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규정해버립니다. 뭐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벌 줬으니까 이제 나를 나옵니다. 기쁨의 여인이다. 풍요로운 여인이다. 행복이 가득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십시오. 저주받은 여인, 실패한 여인, 고달픈 인생, 끝장난 인생이라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오미의 말 속에서는 현실과 해석이 공존해 있고 이게 같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별하고 잘 분석할 수 있어야 우리들의 인생이 신앙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맨 첫 번째, 나오미에게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 사건이 뭡니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나오미가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렸다.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근거에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무슨 여인이다? 저주받은 여인이다. 쓸모없는 여인이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세계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건 아닌 것입니다. 저도 7살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 동안이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의사선생님들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만약 의사선생님의 말만 믿었다라면 저는 평생 병원에 누워 있었고 평생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들은 왜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났으며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왜 과거의 사건에 지금도 매여 있습니까? 오늘 나오미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이름은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상처와 아픔이 성도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미들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0: 아멘.

자 보세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현실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질병에 갇혀 있고 죽음에 갇혀 있고 문제에 갇혀 있어서 그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절망과 패배의 언어가 그들의 입술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축복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섬세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 우리 서림의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룻! 룻이라는 한 여인을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혼자 왔습니까? 며느리 룻과 함께 왔습니까? 함께 왔던 거. 여러분 잘... 여기 여러분 이거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나오미 옆에 며느리 룻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옆에 며느리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나는 빈털터리, 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오미의 생각 속에 이 내 옆에 있는 룻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못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룻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방인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니 룻은 없는 거야. 그러니 나는 빈손이야. 그러니 내 인생은 망했어. 이게 바로 나오미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서림의 성도들이 이러한 나오미의 안목을 깨부셔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여기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직장이 나한테 희망이 될까? 이 사람이 나한테 희망이 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갇혀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숨어 계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의 사고의 한계를 깨부셔버리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나를 다시금 살려주실 수 있어라고 고백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병도 사용할 수 있고 죽음도 사용할 수 있고 빈 무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죠. 보리추수 때를 준비하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오미 일행이 모압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보리 추수할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보리 추수할 때, 이때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추수의 기쁨, 노동의 결실을 얻는 기쁨의 때이지만 가난한 사람들, 나오미와 같이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모퉁이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가져가지

왜? 그거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 그거 네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추수할 때는요, 이방인들, 나그네, 그 땅에 거류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때고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왜? 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땅이 없어도 음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세요. 나오미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압 땅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괴로워하며 절망하고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미리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다 자라나갖고 이제 밀 추수를 할 때 추수를 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이주 시키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미리 자라나는 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마음을 아시고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시며 가장 적합한 때에 이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상실한 분들이 혹시 찾아오셨다라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자 보세요.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내버린 거예요. 너는 기쁨으로 살아. 너는 기쁨의 여인이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폐기시켜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망했어. 내 인생 말아야. 내 인생에는 쓴 것밖에 없어. 내 인생은 끝장났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오미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마라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여보시오, 나를 마라, 마라. 망한 여인으로 불러주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마라라고 불러야 되는데, 룻기 1장 22절부터 룻기 4장 끝날 때까지 나오미는 단 한 번도 마라라고 불려지지 않고 누구라고 불려집니까? 나오미, 나오미, 나오미.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실패한 그 여인,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 때렸어요? 하나님 왜 내 것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 내 남편 어디 있고 내 두 아들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해갖고 속상해서 울고 있는 그 나오미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 속상하지? 얘야 너 마음 아프지? 근데 내가 너 이름 지켜줄게. 너는 너를 저주하고 너는 너에게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네 인생 끝났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네 이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 이름은 영원토록 나오미가 될 거야. 여러분, 4장 끝에 가면 이 뜻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끝나게 되는 룻기 4장,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만 룻기 4장에 가서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내 이름을 나오미라 지켜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림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학대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품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들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네. 이 말 아세요? 아, 모르시는군요. 저 사람은 좀 없어 보여. 이런 말 아시죠? 여러분, 있어 보이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없어 보이는 사람 되고 싶어요?

있어 보이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단어가 좀 생각났어요. 아,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길이 이거였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비법을 알게 됐는데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 하면 나한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한테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있어 보이는 사람 될 수 없어요. 나오미가 꼭 그랬어요. 나한테 없는 것, 죽은 내 남편, 죽은 내 자녀들, 죽은 사라져버린 내 지갑, 이거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결국은 마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숨어 계셨던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자 이 나오미가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선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우리 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

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본문으로 높이 비상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합니다. 제가 십수년여부터 참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쇠백로라는 것입니다. 백로과에 여러 조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 속하고 백로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쇠백로인데 담임 목사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있는 시냇가에 늘 이들이 와서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쇠백로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 그렇죠. 이 쇠백로는 몸도 가볍고 먹는 양도 적고 뭔 살점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것은 살점이 근육이 없어요. 먹는 양도 부족하고 살점도 없고 가벼운데 어찌 저런 것들이 높이 날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몹시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지난주 영적으로 여러분 성경적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새가 날아갈 수 있을까? 멀리 그리고 높이 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새 근육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인체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지만 아무리 헬스장을 다녀도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왜냐하면 허벅지의 근육, 어깨의 근육,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근육들이 있어서 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새는 불필요한 근육은 대부분 다 이게 약화가 되고 가장 강력한 근육 위주로 강화가 돼요. 그게 뭐냐면 대흉근, 펙토랄리스 메이저라는 대흉근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탁 내리칠 때 이 대흉근이 하늘 높이 슉 올라가고 내리치던 어깨 근육을 슉 올리는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오회상완근이라는 근육으로 슉 올렸다가 또 탁 내리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꼭 필요한 근육 위주로 발달이 됩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날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근육으로 하늘 높이 품격 있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 새는 날갯짓을 해서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군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서 처음 배울 것은 뭘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 힘을 주면 가라앉잖아. 그러니까 이 새들도

수영할 때 팔을 젓기도 하지만 힘을 빼야 돼요. 새들도 날개짓만 하는 건 아닙니다. 퍼덕이는 현상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이고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활공과 상승 기류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이 독수리나 이 갈매기 매종류들은 그냥 상승 기류만 타고도 상당 시간을 그냥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바람으로 공중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새들이 먹는 양이 정말 여러분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적다는 사람이 90%인데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이 새들은 인간보다 메타볼리즘 대사율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자주 먹어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새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니까 모르죠. 시간 많은 박사님들이 그걸 보니까 작은 새 종류들은 자기 몸집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서 특별히 지방분으로 축적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몇 kcal? 9kcal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자주 먹고 여행에 쓰일 수 있고 가볍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보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식을 자주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성경책 들고 다녀가지고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식물인간 되지. 여러분 매일매일 방송으로도 듣고 성경으로도 읽고 묵상하면서 자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여정까지 갈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참 중요한데 새는 몸이 가볍다 무겁다?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은 가만히 해부학적으로 보면 뼈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층이 있어요. 뼈는 뼈인데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가볍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직들을 다 제거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게 얼마 많아요. 만날 필요가 없는 관계들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길지 않아요. 불필요한 데 가서 앉아서 홀짝거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관계들, 불필요한 시간들을 정리해야만이 성령의 은혜로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낳게 되면 그들에게 뭘 달아줘요? 하늘 높이 올라가라고? 날개를 달아줘요. 제가 어제 저녁밥을 먹으려고 조선대 정문 앞을 쭉 지나갔는데 어학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학원 간판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를 써놨더라고요. 토익 어학원인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 가만히 기도하던 중에 우리 하고 나서 어학 영어 배우면 날개를 달아줄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날개를 달아서 높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오늘 새가 비상하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날개를 달아주냐?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아빠의 재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좋은 인맥도 달아주고, 야 내가 보니까 저 형제가 저 집안이 꽤 괜찮다. 성공적이고 아주 이게 참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시집을 가니라.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날개를 달아줘요. 필요하면 어디까지 보내줘요? 유학도 보내줘요. 그러니 날개를 달아야 안 달아요? 날개를 달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과 제가 그 날개의 힘으로 톱이 날아가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날개를 달아줘서 재미나게 날다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원인 모를 추락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추락해요 안 해요?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다? 날개가 없다.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추락을 하면 날개가 있든지 낙하산이 있어야 되는데 뛰고 보니까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 날개를 달아주면 뭐냐 이 말이에요. 추락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날개를 달아줬으면 어디로 날아갈 것인지, 왜 달아야 되는지, 날개의 힘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얼마나 교육열이 높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깜짝 놀라는 것이 두 가지가요. 첫째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입학 성적이 높고 너무 많이 입학을 한다는 것이 깜짝 놀랄 것이고, 두 번째 놀랄 것이 그 뭐예요? 방황하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한국 아이들은 하버드 대학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고, 입학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왜 입학했는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 높이 올라갔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적이 분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철새들에게도 그 목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이런 목적 자체가 없죠.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이 세기는 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가진 재물의 무게만큼 파괴되는 거고 갖고 있는 지식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목적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철새들도 날아가는 목적이 있을까요? 있죠.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 쇠백로가, 저도 그런 실험을 좀 시간이 나면 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마취총으로 딱 싸가지고 이 쇠백로를 갖다가서나 다리에다가 이렇게 감아보는 거예요. 다음 해에 얘네들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조사해보면 와요. 안 해봤지만 온다고 그래요, 박사님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그죠? 3월 달에 오면 쫙 요천에 왔다가 4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알을 3개에서 5개를 낳고 부하를 뿅뿅뿅 시켜서 10월 말이 되면 남부지역이나 동남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오죠. 수천 킬로미터를. 어떻게 삶의 목적지를 가지고 돌아오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 이 철새들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양자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새 눈, 알, 우리가 안구라고 하는데 안구에 아주 특별한 이 단백질, 크립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과 망막세포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명암 차이로 인지를 해내요. 쉽게 설명하면 새 눈은 자기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좋지 않구나. 내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지.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철새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철새들은 천체 항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별자리와 태양을 보는데 밤에는 어떤 별을 봐야 돼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별자리를 다 기억을 해요. 밤에 움직이는 철새들은 그걸 보고 낮에 움직이는 철새는 뭘 봐야 돼요? 태양을 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몸통 안에 있는 내부 생체 시계를 결합해서 방위를 계산해요. 여러분, 낮에는 주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호젓한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드라마를 봐야죠. 여러분, 드라마를 봐야겠어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드라마도 조금씩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배하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건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죠. 아, 내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구나. 다시 영점을 잡고, 다시 영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철새들은 지형을 기억하고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다가 자기가 둥지를 틔웠던 거기로 정확하게 도착을 하는데 세 번째 원리가 또 중요해요. 쭉 새 눈으로 쫙 보면 자기가 왔던 그 강, 도랑물, 산, 나무가 입체적으로 탁 들어오면서 특별히 뭔 냄새가 나요? 아주 익숙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니까 특유한 냄새를 맡고 딱 거기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도 받아요. 말하자면 무속인들이나 영적으로 이런 분들이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난대요. 그런 은사 가진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상담하러 오면 멀리서

막 냄새가 나요. 막 이상한 썩은 내가.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 상담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간절히 받아야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친구요. 날 더운데 여름 가기 전에 촥 뭘 마시러 가자. 뭘 마시겠어요? 삐르 마시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딱 침이 상쾌해지는 분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도 한 잔씩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포도주를 쪼개씩 쓰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술집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냄새가 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후각이 발달돼서 내가 저기는 가야 오를지 저 사람을 만나야 오를지 이런 행동을 해야 오를지 참된 분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작동을 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을 철새한테도 심어주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장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철새들이 길을 잃어요, 안 잃어요? 철새도 길을 잃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미조현상이다. 조자는 새조자 쓰고 미자는 미혹할 미. 새도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베이그런트라고 해요. 베이그런트. 베이그런트는 영어로 불황자다, 방랑자다. 길을 잃은 새다. 철새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 성도들도 길을 잃어요.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베이그런트, 불황자처럼 돌아다니고 쇼핑하듯이 그냥 눈물 나는 대로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나 이렇게 두드리다가 누워버립니다. 하품이 나옵니다. 그러니 영적인 미조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도? 아, 있는 것입니다. 이 새들도 미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강한 태풍이나 돌풍이 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새는 분명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강한 태풍이 밀려옵니다. 아, 김 집사, 어저께 마트에서 뽑기 했는데 자네 1등 했어, 금반지 준대. 해피려면은 11시 30분에 그거를 갖다가 추첨된 사람을 시상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11시 말하자면 25분에 시상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오라요? 그럼 열돈 받으러 가는 게 오라요? 강한 태풍이 오잖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좀 잘 좀 봐입시오. 제가 금식하고 11조를 내가 10에 2조를 내려니까.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것을 열돈인데요. 그럼 제가 가라고 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 기상 악화가 올 때 그래도 가슴 근육, 팩토랄리스 메이저가 잘 발달된 사람은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에이, 그럼 집어던지고 막 날개짓을 해서 막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내비게이션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비게이션에 이상이 오거나 잘못된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그잖아요. 막 인터넷 같은 거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이런 거 하다 보면 3000% 빠져서 어디로 가요? 어느새 사이비단으로 가기 쉬워요. 여러분, 본 교회 안에서 배우고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그런 CBS나 극동방송이나 아주 입증된 그런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진압력에 이상이 생기면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어린 새들은 뭐가 부족해요?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처음 이동을 하는 새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낙오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역방향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고, 그 뽑으라고 하면 역미조현상이다. 리버스 미그레이션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돈 버는 재미에 취했다가 그렇게 세상 사는 재미, 그 삐러의 맛으로 살다가 예수 만나고 교회 다녔는데 다시 그리로 가야 안 가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왔다가 다시 돈 벌러 가요. 다시 술 먹으러 가고 꽃 구경 가고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조류의 현상과 우리 인간이 비슷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지형 착오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밤에는 뭐라고 써요? 우리 따라서 밤에는 기도하자. 근데 밤에 기도 안 하고 이 새들도 밤에 기도해야 되는데 뭘 봐야 돼요?

북극성이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휘황찬란한 빌딩에 빛을 보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낮에도 빌딩 쳐다보다가 이렇게 딱 유리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현상을 미조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할 빗자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7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새도 그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로 철새가 가지 못하면 폐사가 돼. 왜?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은 이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철새들도 예의적으로 미조현상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 그들은 때를 알고 돌아오는데 성도들은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성도들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은혜받고 직분까지 받았으나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돌아오는 새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길을 잃거나 건물 유리창에 칵 부딪히는 새들, 날아가다 지쳐있는 새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새를 만나면 안전하게 첫째 포획을 해야 돼요. 수건이나 옷으로 눈과 몸을 잘 감싸야 돼, 포근히. 그리고 나서 구멍이 뚫린 그런 환기가 잘 되는 상자에다가 잘 덮어서 따뜻하고 안전한 데다 놓고 이때 먹이나 물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삶의 그런 미혹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함부로 먹이고 충고하면 이 새가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 그런 새는, 그렇지, 옷으로 잘 덮어서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다 전화를 하는데 번호를 부르면 119나 110으로 전화해서 가까운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하거나 가까운 구청 환경과에 신고하면은 거기서 전문가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황성도 구조센터가 있어요. 매곡동에 가면 방황하는 성도를 구조하는 아주 유명한 센터가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우리 따라서 하백교회. 옷을 벗어가지고 눈을 싹 가려서 다시, 그러니까 시험 받아서 이러지 말고 이거 말씀해 와야 돼, 빨리 이거 헌금해 와야 돼, 그러지 말고 잘 덮어서 먹이다 보면 지식을 하니까 전문가들,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잘 신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새를 잘, 물론 길 잃은 영혼들을 잘 치유해서 같은 멤버가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새를 잘 받아서 회복시키고 치료해서 주님의 뜻이 있다면 하늘 높이 날아올려서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때 그 길 잃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한 구절 말씀이 있어요.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발견한 그 새, 영적인 새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망가진 영적 내비게이션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비결은 여호와를 어떠한 자다? 우리 따라서 여호와를 악망하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오직 악망하는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사 원형이 카와라는 단어. 이건 좀 적어놔도 좋습니다. 카와라는 것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욥기 7장 2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한 품꾼이 품삯 받으려고 기다린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노동해서 뭘 받아야 돼요? 품삯을 줘야 집에 가죠. 그래야 집에 가다가 계란이라도 한 줄 사고 새끼들 좋아하는 만두라도 좀 쪄서 갈 거 아니에요. 품삯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일 시킨 주인 지갑을 쳐다봐야죠. 언제 열어지나. 조금이라도 혹시 더 주나.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악망한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악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인카운터,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연결이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큰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날개가 꺾여버린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형군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죠. 말씀의 근육으로 가슴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 높이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돼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리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믿지 않은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들에게 전하리라. 여러분 그런 사명으로 다시금 충전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죠. 첫째는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날개치다라는 단어, 날개치다라는 단어 이건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르라는 단어예요. 에베르. 근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독수리가 날개친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에도 독수리 날개친다고 했지만 에베르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영어로는 with wings.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날개로 하늘을 나를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동의하냐. 퍼드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날개로 그냥 공중에 맡긴다는 거예요. 활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바람으로 높이 날아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퍼드덕거리는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활공의 능력, 그 높은 기류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품격 있는 인생으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죠.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반복했습니다. 인생의 여정,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또 새로운 힘을 예배마다 찬양할 때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 24일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참 재미나게 봤습니다.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걸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볼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병원에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상관이 없이 죽어가는 그 육신을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죠? 잠깐 있으면 메마르고 떨어질 이슬과 같은 인간의 생명도 그럴 텐데 영원 무궁토록 지옥불에 떠질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소중한가.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백강혁 교수, 전쟁터에서 총 맞고 다친 사람들을 살리는 천재적인 외과 의사, 서전이죠. 그를 누가 이렇게 청빙을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강명희 장관님이 다 하니까 뭐 낙하산이다 아니다 말도 많았지만 한국대병원, 지금 말하면 서울대병원에 다 외상센터 팀장으로 데려오는데 백강학교에서 와서 막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져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병원에는 뭐가 쳐져요?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병원 재정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의사가, 그게 누구냐면 한국대병원 병원장 김의성 원장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사람은 살렸지만 병원 재정이 나빠지니까 백강의 것을 쫓아내야겠다 쫓아내야겠다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면 안 쫓아져요 이것이. 그런데 이 백강의 것수가 한술 덧다가고 병원 옥상에다 뭘 만들어야 돼요? 헬기장을 만들어가지고 헬리콥터 닥터 헬기를 해가지고 막 언제든지 날아가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병원 재정이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0: 하냐. 이래가지고 이 원장님이 절대 이걸 안 해주려고 하는데 백강학 교수가 딱 찾아갑니다. 집에까지 쫓아가서 닥터 헬기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반드시 쫓아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물어봅니다. 왜 우리 병원이야? 허구 많은 고려대병원도 있고 연세암병원도 있는데 당신 나 좀 한번 살려줘. 좀 제발 다른 데로 가. 당신 안 받으려고 초임교수 월급까지 깎아서 했는데 왜 와서 이 난리야. 그랬더니 이제 이 백강혁 교수가 딱 했던 대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고가 크게 나셔서 병원을 막 속도없이 돌아다니는데 안 받아요. 응급실 뺑뺑이. 의사들이 그거를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돌다 돌다 어디로 가세요? 한국대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백강혁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사고가 크게 나셔서 이 병원 저 병원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한국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날 그 의사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뭐가 돼야겠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바로 누구처럼 바로 당신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24년 전 바로 당신 환자를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의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중하게 인사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침 오전 10시 23분 이 최조은 병원장이 10시 23분에 소파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밤 7시 5분까지 일어나질 못해요.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좋은 의사였죠.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퇴색이 되고 속물이 되고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은혜, 그 사랑, 예배당에만 앉아있어도 그냥 나도 모르게 흐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살 의지를 얻었지. 그래도 망주들었던 우리 사업을 살려줬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줬지. 우리 가정의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때 마음먹었던 그 권사, 그 집사 성도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원장님이 그러죠. 닥터 헬기 승인의 도장을 찍어야 안 찍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목사하게 되기 전에 신학도 오기 전에 그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10년간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참아 밑에 달려있는 줄만 봐도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혹시 저 사람이 목매달까 봐. 그 사람들을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까. 혹시 오늘 밤에라도 목을 벨까 봐. 저 사람 죽기 전에 어떻게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초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행을 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돌풍이 불고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납니다. 화려한 불빛이 돈 버는 재미에 취해서 세상 인간관계 때문에 놀러 다니느라고 방황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의 목적, 왜 내가 날아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멀리 가야만 하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끝까지 오직 예수 그분을 존귀케 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내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인생 여정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 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9월이지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니까 한결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를 만물이 무르익어 풍성한 절기이기 때문에 가을을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아, 이제 가을이구나, 정말 좋은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체적으로 1년 12달을 사계절로 나누면은 3월, 4월, 5월이 봄, 6월, 7월, 8월이 여름,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고 12월, 1월, 2월이 겨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성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시원해진 가을을 맞으면서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가을은 열매를 요구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가을 열매의 계절에 우리 심령의 열매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 그리고 Remind Me Dear Lord 테리 블랙우드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야고보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2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4648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극동방송에 감사드리며 저도 그렇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아멘. 6419님, 은혜 넘치는 말씀도 찬양에 늘 감사드리면서 극동방송 듣는 모든 분들 건강 항상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2011님, 먼저 믿는 자의 따뜻한 친절이 온 가족을 구원하였다는 말씀 정말 귀감이 가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겠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7130님, 가족 모두 볼일 보러 가고 설거지하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며 반성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2012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가 마땅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물론입니다. 7743님, 나 역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끌어주신 조장님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음에 예수님의 넓은 사랑으로 영혼들을 더욱 주께로 인도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729님, 찬양 들으며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이 시간 늘 감사합니다. 0808님, 8월달도 무탈하게 보낸 것에 감사하면서 미혹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며 구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연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리지 않고 주문하는 코너에서 주문하고 천천히 자동차로 지나가면서 또 받는 곳에서 주문한 것을 받아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화이트 캐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드라이브 드루 코너 한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데이브라고 하는 이름의 서툰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처음 해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를 연발하는 거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베테랑 직원 조 브라운은 차분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죠. 주문이 쏟아지는 바쁜 시간에도 그 선배 직원인 조 브라운은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죠. 일을 마친 뒤에 신입 직원 데이브가 이 조 브라운에게 물어봅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다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그때 이 데이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제 목소리로 세상을 느끼기 때문에 늘 아름답고 예쁜 말만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습관을 들이니까 일터에서도 이렇게 행동하게 되네요. 라고요. 며칠이 지난 뒤 조 브라운은 본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에서 정말 믿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함께 서툴게 버거를 만들었던 그 신입직원 데이브는 사실 이 화이트 캐슬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현장에서 조 브라운의 진심과 한결같은 태도를 직접 경험했던 그 CEO는 그를 매니저로 특별 승진시키고 그의 시각장애인 아들을 위한 지원금까지 전달한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지켜왔던 성실함,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잃지 않았던 따뜻함은 결코 헛되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올린 진심은 뜻밖의 순간 선물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야 하죠. 조 브라운은 맹인 아들을 위해 늘 다정하게 말한 습관이 이 회사 사장에게도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이 넘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았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인지 찾아보세요.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증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앙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앙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을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주신 기업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5480님, 저희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죄에서 돌이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9720님,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2024님, 제가 족저근막염이라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 집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다니며 집에서 성경을 읽지 못했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게을러서 기도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열심히 아픈 왼쪽 발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바로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이 단비를 부어주시듯이 제 마음에도 성령이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8537님, 말씀처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774님, 공동체에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5667님, 수능 수학 수열의 극한값 구하기 네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평안한 날입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을 통해 평안한 주말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5216님, 아들을 품어준 영락교회 사랑부, 그 사랑을 본받아 일상의 삶에서 타인의 허물을 비난보다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며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아들에게도 그의 영혼을 지키는 견고한 울타리의 엄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찬양 띄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시편 39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생명의 연한을 아시는 주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저를 보혈로 용서하사 영생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삶의 덧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일생은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생의 자랑도 한 번의 입김일 뿐입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나 그림자에 불과하고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나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주님, 저희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울부짖을 때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묵상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행위를 조심하며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온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죽느냐?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사람, 일련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닌데 정면충돌해서 죽었다. 또 어떠한 뭐 변화에 있어서 뭐 수용하다 죽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70이고 또 하나님이 더 적게 해주시면 80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생명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정상으로 삶을 안할 때 일찍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으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본뜻인데 우리 먹지 말아야 할 술 너무 많이 먹고 피지 말아야 할 담배 너무 많이 피고 도박하는데 밤새도록 자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루틴이 깨지면은 자기 생각지도 않는 암이 찾아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뜻대로 살면은 내 명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0: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신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35년 동안의 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정은 목사님의 그 초청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김봉현 대사님 하시면은 호주 대사도 하시고 유엔 차석 대사도 하시고 반기문 총장님을 지금 은퇴하시기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대사님 모신 이유는 첫째, 유엔에서 제정한 기후변화, 두 번째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인격, 인품,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사님이 대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사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접속할 때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첫째로 네팔 대홍수에 어저께 신문에 1225명이 역시 죽었고 4천여 명에 4,700명이라고 나왔어요.
2: 실종자.
3: 아직 확인 미상인데 네. 대사님이 왜 네팔에 이런 게 일어났어요?
2: 네. 사실 그 네팔에 그 일어난 이번에 대홍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처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팔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팔이 이제 저게 됐는데 지금 중국 지역에도 티벳 지역에 한 25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인도에도 지금 그런 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팔에도 아직 한 23~24개 정도가 위험한 그 댐이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댐이 이제 우리가 빙하호라고 하는데 빙하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눈이 크게 녹아서 빙하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빙하호에 충격을 주고 그게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가

0: 가서
1: 흙하고요.
0: 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번에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거의 실종자 포함해서 거의 5천 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1: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사님 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네팔 여자가 앉아서 이런 징후 기후 변화의 징후를 왜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하는 걸 들어봤을 때에 기후 변화를 유엔에서 시작했죠.
0: 네.
1: 그럼 각국이 돈을 좀 내서 이 탄산소 좀 줄여보고 그런 거 하는 건데 네. 뭐 제가 알기는 저 반기문 총장님이 덴마크 수도에서 그러한 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탈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0: 그 반기문 총장님의 그 커다란 업적이 이제 기후 그 협정을 체결을 하신 건데요. 그게 이제 파리에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1: 그렇죠. 예.
0: 2015년 12월에 체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197개의 그 국가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정상들이 모였죠. 대통령, 뭐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보는 그 기간이 반기문 총장님이 거의 한 10년을 매달렸어. 파리에서 그때 예. 2015년. 그래서 그때 전 인류가 이제 만세 부르고 인류 지성이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할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셨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에 그게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이 되고 2016년에 그게 이제 그 발효가 됩니다. 비로소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 나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2017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양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1: 거기하고 중국하고요.
0: 중국하고 두 나라가.
1: 우리는 많이 변했죠, 한국은.
0: 한국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뭐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했죠, 국제기구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파리 기후협정을 철저하게 잘 준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CO2를 배출하는 게 대개 우리 산업계입니다.
1: 그렇죠.
0: 그 철강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쓰거든요. 그 석탄에서 그 막대한 이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말로 그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파리에서 기후 협정을 체결해서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안 지키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안 지키니까 점점점 기온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팔 같이 이렇게 빙하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이렇게
1: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저 종종 뉴스에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0: 네. 네.
1: 또 남극 북극에 있는 빙상들이 녹으면은 네. 이게 높아지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네. 물에 잠긴다.
0: 네.
1: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0: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 한 10년 전보다 해수면이 한 3mm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3mm 정도 올라가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뭐 키리바시 뭐 나우루 뭐 이런 도서 국가들은 벌써 이게 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그 태평양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닥칩니다.
1: 그렇죠.
0: 항구 도시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항구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뉴욕 거기도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거기도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남태평양 국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라갑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뉴욕도 올라가요. 그 뉴욕 올라가게 되면 뉴욕도 결국은 엄청

0: 하는 데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1: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반기문 총장님 재단이 생겼다는데 네. 그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그 재단에서 이제 재단 후원을 저희들이 주로 받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또 국가의 또 이제 간섭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지원은 전혀 안 받고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시고 또 기후변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후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 점점점 후원들이 이제 약해지고 있고요. 후원이 약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일에 써야 되는 이 후원들이 전쟁 비용으로 이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사람들이 후원을 좀 못하는 이런.
1: 유엔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0: 유엔도 지금 미국이 유엔에 돈을 이제
1: 안 내고
0: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내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내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도 지금 그 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유엔이 직원들도 많이 이제 그만두게 했고요.
1: 그러면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0: 가능성은 뭐
1: 없죠.
0: 가능성은 이제 그 한 2500년 뒤면은 나올 수가 있죠. 2500년 뒤에. 그러니까 2500년 전에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우리 그 반기문 재단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1: 반기문
0: 재단.
1: 재단. 예. 그거 찍으면 나와요.
0: 반기문 재단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 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후원을 하시게 되는데 뭐
1: 아니 저는 예, 청취자들이 네. 뭐 반기문 재단이 있다는데 뭐 그 사람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까 돈이 넘치게 들어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0: 그렇지 않습니다. 예.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뜻 있는 분들이
0: 예 거기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일정한 돈을 이제 출연을 하셨고 저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이제 잘 안 되면은 결국 활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후원이라는 게 반기문 총장님이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게 우리 청년들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기후 운동가들. 우리 국내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 그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그렇게 잘 안 들어오고 저희는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 조금 들어오지만은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은 정말 뜻은 고귀한데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그 저희들이 후원 받으면 그거를 청년 운동가들을 또 육성하고 양성하고 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1: 아니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10년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그거 끝마치 그냥 극동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못하고 있는데 참 사무총장님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참 각국 나라에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뭐 저는 저 믿는 목사로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말세의 징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사님을 모신 것도 사실 제일 지근거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양반 인품에 대해서 대사님이 알고 계신 인품 뭐 강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으로 모든 거 처리하시더라고. 그러면 김 대사님이 보신 반기문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0: 저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그 외무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더니 첫 번째 과장님이 반기문 과장입니다.

0: 다녔어요.
1: 예. 외무부에?
0: 외무부에. 그러니까 1982년도였죠. 예. 1982년도에 첫 번째 과장으로 반기문 과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전혀 뭐 이 사회에 대한 그 인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모시는 상사로 반기문 과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떤 면에서? 네.
0: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요.
1: 합리적이고.
0: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그게 항상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제 말단이었는데,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그냥 상식에 입각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식. 그래서 그때.
1: 자기 사심이 없지.
0: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여기 보면서. 정말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과장으로 모시면서 처음에 딱 봐서, 야, 정말 놀랍게 이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구나 했던 그 느낌이 윗분들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을 빨리 한 거죠.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근데 승진을 할 때마다 자기 동료들도 제치고 선배들도 제치고 승진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편지로 다 그 선배들한테 동료들한테 편지로 써서 아, 자기가 이번에 승진하게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어? 당신이 먼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승진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는데요.
1: 나는 뭐 제 양반이 사무총장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신다고 그러기에 LA를 가세요. 거기 릭 워런 목사님이 오바마도 잘 알고 거기 한 2천 명을 그 사람이 모아놓고 남북관계 강연을 좀 하고 가세요. 미국 갈 때. 그걸 내가 자신 있게 권면했는데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운동회로 서쪽 핀란 노르웨이 그쪽으로 가야 된대요. 선거운동회로. 나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사실 뭐 그 양반이 나는 반기문 총장님을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양반이 의전 수석을 했어요.
0: 예, 예.
1: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하고 나더러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가면은 반기문
0: 의정수석이
1: 앞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 데리고 올라가네.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목사로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의전수석이 우리보다 더 겸손해. 나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서 뭐 거기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연락을 해서 해마다 12월 둘째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기도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걸 또 수락을 하시더라고. 11번을 갔다 와서 뉴욕에.
0: 글쎄 말이죠.
1: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뭐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좀 식사도 좀 모셔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청년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무총장 엄마들이야 너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요. 그걸 꼭 또 찍어주세요 사진도.
0: 네.
1: 그런 거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똑같게 그 양반도 그냥 변함이 없어. 나한테 맨날 죄 졌다고 그러시면서 신세 넘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벌써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지금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0: 네. 사실은

0: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는 진짜 저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그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앞으로 기후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라. 그걸 맡기신 사명이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1: 있다.
0: 그러니까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되신 거는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국내에서 그 후보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 보니까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다 안 되더라. 당신밖에 안 되겠다. 당신이 후보자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의 국가에서 경쟁자들이 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헤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이제 태국의 수라키아 씨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장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아세안 10개국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 힘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게 중국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뛰는데 아, 수라키아 태국 외교장관은 벌써 10개국이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그 힘을 얻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라키아 씨 저절로 안 되게 되더라고요. 거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수라키아 씨 쿠데타가 일어났으면은 쿠데타의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지지를 하면 반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지지를 안 하면 그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결국 이분이 지지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어떻게 그 비민주적인 그런 걸 지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2: 그런 신묘박측한 상황이 또 있었군요.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헤쳐서 드시고 그러고 파리 기후 협약을 10년 동안을 해서 성사를 시킨 거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위해서 인류의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게 반기문 총장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 애청하시는 그동안의 애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은
2: 네.
0: 큰 힘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네.
2: 맞습니다. 네.
0: 그 후원은 결국은 다 우리 청년 그 기후 운동가들 이 운동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저기 하는데 이제
1: 그래서 우리 김보현 대사님을 다음 달에 모시려고 그러다가
0: 네.
1: 그 산에서 흘러내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뭐 거기 묻혀가지고 아직
0: 9분이 아직도
1: 예, 네. 소식이 네. 없는데 야 빨리 모시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되고 네. 기도해야 되고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들 머리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오늘 김 대사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뭐 감사드리고 또 대사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니까 그 양반 밑에서 지금 일하는
0: 네,
1: 거지.
0: 그렇습니다.
2: 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교관으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 제가 맨 처음에 외교관으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뭐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국민들도 여유가 많았고, 그 제가 일본에 가서 아주 참, 아, 우리가 언제 일본을 저기를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제가 간 게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거든요. 네.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관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소련이라는 나라에 근무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몇 명 안 되고요. 그 소련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 소련에 가서 느낀 거는 이 소련의 그 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2장 44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그 칼 마크스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기라는 거고 소련이라는 체제는 이제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질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무슨 저 힘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실패로 끝난다 하는 거를 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0: 청취자 사연도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임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복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임집사 올림. 참 고맙죠?
0: 네.
2: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0: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1: 기도 저는 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전쟁으로 또 그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 그래서 이제

0: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손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주 아이가 그 쉐어링과 케어링 쉐어링 앤 케어링 쉐어링하고 케어링하는 그 마음을 정착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손주 아이의 그 엄마 제 딸이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 아이 아직 그 믿음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쉐어링과 케어링을 마음속에 정착을 시키고 체화를 시키면은 커서도 그 자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 아멘.
0: 그러니까 제가 쉐어링과 케어링을 얘가 몸에 체화가 되면은 나중에 커서 진짜 공동체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2: 기도대로 될 거예요.
0: 네.
2: 대사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1: 네.
0: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들도 함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유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 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 지역 복음화 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에 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

공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0: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벨릭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죄수 신분인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때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의 도와 이를 거부한 자에게 장차 임할 심판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성령의 은혜로 자신에게 임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바울을 돌려보내며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벨릭스는 성령께서 두려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믿기를 주저했고 지체했고 뒤로 미뤘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 때 주저했고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몽골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실렸습니다. 2002년 봄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디언 호피 부족에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교사로 봉사한 자매 옆에서 두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감격 때문에 울고 있었지만 다른 한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과거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고 또 자신의 부족을 지배하는 영으로부터 떠나야 함을 직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도 벨릭스처럼 예수님 믿기를 주저했습니다. 지체하며 믿기를 망설였습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동안 내가 즐겼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믿기를 주저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회개해야 할 때 뒤로 미루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내 가족과 먼저 작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과 단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미룰 이유는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믿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가족과 단절해야 한다는 오해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들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어떤 마귀는 사람들을 협박하자고 하고 어떤 마귀는 사람들을 바쁘게 하자고 하며 어떤 마귀는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고 했습니다. 이때 한 마귀가 말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시다. 다만 오늘 믿지 말고 내일 믿으라고 하면 아마 죽을 때까지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모든 마귀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내일 믿자는 계략에 속아 예수님 믿기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하니까 대학 가서 예수님 믿어도 돼. 대학 가서 믿으려고 하면 취직하고 믿어도 돼. 취직하고 나면 결혼하고 아이 키워야지. 사업에 성공해야지. 승진해야지. 지금은 젊음을 즐기고 나중에 늙어서 믿어도 돼. 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라고 사단이 계속 속삭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믿지 말고 내일 믿으면 되지라는 사단의 속삭임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이 지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된 소식이 들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복음이 내 귀에 들리면 더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믿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라는 생각은 사탄 마귀가 애청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0: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드디어 9월이 왔네요. 날이 가고 달이 바뀌면 왠지 새로 산 옷을 갖춰 입고 거리에 나서는데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들곤 하는데요. 이제 땀에 전 몸과 마음의 옷을 훌훌 벗어 젖힐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이에겐 365일이 온통 새날이죠. 그래서 새벽을 열고 노을을 맞는 하루하루가 의미 깊은데요. 우리의 우리 된 그 모든 시발점과 종착점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서 비롯됨을 성도는 새기고 있으니 그저 맡기고 나아갈 따름입니다. 주나몽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명령과 호통으로 쫓으려 했지만 나가지 않는 악한 것들에 대해 주님은 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해결법,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크룩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3855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예쁜 하늘 같이 나누고자 사진 보내요. 네, 그러면서 히읗히읗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을이 오고 있어요. 벌써 물들어가는 나뭇잎도 보이고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계절이 가고 있네요. 우리도 또 한 계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해보아요. 찬양 신청곡은 마커스 워십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부탁해요. 네, 3855님. 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볼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지금 깜짝 놀라셨죠? 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셨죠? 네, 저도 이런 사진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갖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을 통해서 저는 그 높고 높은 쪽빛 하늘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쁜 하늘같이 나누고자 사진 보내요 해주셨는데, 충분히 예쁜 하늘을 네, 저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어요. 네,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와, 벌써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벌써 9월이 되고 벌써 올해가 며칠인가요? 2025년이죠? 아니, 2026년이 아직도 좀 입에 덜 붙었는데 벌써 이제 2027년이 이제 되게 생겼으니 제가 너무 나갔나요? 그렇게 참 빠른 세월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처럼 세월 아껴야겠죠. 나뭇잎도 보이는데 이 나뭇잎이 이제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한 계절이 가듯이 우리도 또 한 계절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녹록지 않죠?

그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뭐 어디 오지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뭐 현대적인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현재에 감사하질 잘 못하죠. 그리고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비교적 덜 힘들다고 아무리 얘기를 옆에서 해줘도 나는 지금 힘든데 어떡하나. 이게 참 한편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연에 남겨주셨잖아요.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해보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힘들고 때로 버거운 인생이지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사연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마커스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9507님 주신 사연이에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갑자기 막 확 달아오르네요. 새벽 기도 가는 길과 주일 예배 가는 길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정장을 차려입기보다는 그냥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목사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네, 9507님. 아, 세상에. 아, 이 사연을 붙들고 제가 얼마나 한참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는지 몰라요. 네, 특히 어느 구절에서 그랬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와, 아 정말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께, 또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인사말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승리합시다.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저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고 너무 소망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9507님 정말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자, 나는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네, 저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아, 정말 소망으로 가득한, 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위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농업 분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익산 가치만드소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딸기 창업 교육 참가자 25팀 모두 50명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2인 1팀을 이뤄 창업 기초교육부터 딸기 재배 기술과 실무교육, 우수농가 현장 견학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창업 보육실 입주와 창업자금 지원 등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직업 훈련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오는 9월 29일까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함께 그리는 내일 미래 동행 캔버스 전시를 진행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강원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 70명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감각, 상상력을 담은 작품을 선보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장애 예술인의 작품 활동뿐 아니라 이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원해온 가족들의 노력에도 관심을 넓히는 자리입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한 사람의 예술가와 작품 그 자체를 바라보고 서로 다른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어떤 분야든 오랫동안 열심히 종사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달인이 되는 건 참 귀한 성취죠. 쌓은 과실을 세상과 나누고 대를 물려 전할 후학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죠. 다만 우리 성도는 우선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지저분한 것들이랑 순간마다 남김없이 치워버리는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지명현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쇼츠 영상입니다. 잠깐만 봐야지 하고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정신을 차려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보는 영상들은 주로 좋은 말씀이나 또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무

0: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쇼츠 영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알고리즘에 돌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깨닫고 다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좋은 말을 찾아서 제가 이 손가락을 계속 넘기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과 그 좋은 가르침까지도 그저 컨텐츠처럼 소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많이 보고 많이 아는 것보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라도 내 삶에서 직접 살아내 보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또 하나의 좋은 영상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조수아의 주의 말씀 앞에선, 또 패밀리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1: One, two, three, four.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장일석 목사님의 너무 배고파서 기도합니다. 책 중에서 한 부분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느낌과 감정은 변덕스러워서 좋았다가 금세 사라지고 다시 우울해진다. 그러나 말씀은 금강석 같아서 결코 변하지 않으며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준다. 그래서 당신에게 간절히 권면한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반드시 구하라.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기도응답이 사건 해결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 기도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짜 기도응답이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틀림없이 건져주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도현 앨범 중에 있는 예수 예수 원웨이 싱어스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뭐 휴대폰만 열어도 위로가 되는 말, 마음을 움직이는 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건 내 마음을 정말 붙들어주는 건 끊임없이 새롭게 올라오는 또 하나의 좋은 말, 이야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고 또 상황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좋은 말을 더 많이 찾아다니기보다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진득하게 붙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김한빛이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또 예스 CCM 앨범 중에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 최고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자,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수진의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감히 인간의 입술로 더럽힐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꼭 여호와를 말해야 할 때는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체했죠. 글을 써야 할 때는 담당 서기관이 목욕

박신아콰이어의 하나님의 다섯 이름,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샬롬, 라파, 니시 등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매순간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도 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두 단어의 의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뜻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 염려와 공포라는 통상적인 의미의 두려움에 가깝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놀라운 그 이름, 향유옥합의 찬양, 예수 그 이름, 최은숙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Favorite Hymns 앨범에 수록된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찬송과 찬양 함께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주를 경외함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끝으로 정태조님의 하나님 하나님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유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 동광준노회에서는 동광준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이 시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0: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락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락권 교회에 자극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이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4: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9월의 첫 주 토요일이에요. 새롭게 시작된 9월의 첫 번째 주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름의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집 근처에서는 저녁마다 시원하게 곤충의 소리가 크게 들린답니다. 전도사님이 흉내 내볼게요. 친구들, 어떤 곤충의 소리인지 알겠나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링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거 있나요? 저녁이라 밖을 자세히 관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창문으로만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어떤 곤충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무척 궁금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여치과의 곤충일 확률이 높다고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중에 여치의 소리를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몇 명의 친구가 대답해 주었겠지요? 고마워요. 그런데 친구들 참 놀랍지 않나요? 분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듣지 못한 소리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 저녁 공기가 달라진 요즘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치가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치뿐만 아니라 늦여름 초가을이 되면 귀뚜라미, 배짱이, 방울벌레 등 다양한 곤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요. 한참 동안 여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이렇게 특별한 소리를 내는 여치와 여러 곤충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새와 동물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 각자만의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곤충,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각자 각자만의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답니다. 어떤 친구는 목소리 톤이 높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목소리 톤이 낮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빠르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말하기도 하고 정말 다 다르지요. 우리 각자 각자를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노아의 너는 축복의 씨앗,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0: 운명의 사람을 만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려 했던 사람이에요.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랍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남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했지만 그만 조급한 마음으로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았지요. 우리는 수혜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1: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0: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요? 우리는 결코 그 많은 별을 다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하신 약속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때 사라의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왔어요. 사라는 그 조급함을 물리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선택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라와 같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이 있나요?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이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농부가 설 익은 과일을 따서 팔지는 않아요. 아무도 설 익은 과일을 먹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다 지어질 때까지, 빵이 오븐에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맛있는 밥,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버스가 내 시간에 맞춰 빨리 오지는 않아요. 버스 시간이 되어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겠나요? 아니면 조급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가 행할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완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실수했어요. 또 예수님을 실망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후 제자들은 그들의 삶 전

전세를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려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 결과 제자들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더 많이 생각한다면 조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라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자리 잡았어요.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기 낳는 것을 막으셨어. 그러니 나의 종 하가를 통해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 거야. 이렇게 사라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라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계속 행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결과는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를 바라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조급할 때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행복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되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NO! 하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멈춰서 크게 숨을 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기다리기로 한 옳은 선택을 축복하셨는지 기대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급함을 이기는 어린이로 자라도록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조급함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한 사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선샤인 키즈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는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입니다. 마더와이즈의 남성 버전인 파더와이즈도 있는데요. 파더와이즈는 남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최근에 설립된 파더와이즈 코리아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샵 1069로 문자를 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에 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남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 파더와이즈 코리아 소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식탁에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세 분의 남성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각자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설립하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장영환 목사이고 현재 샘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중학교 2학년 딸 그리고 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또 초등학교 1학년 아들
0: 와.
2: 네.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또 아빠이자 남편 가장으로 네. 살아가고 있는 장영환 목사입니다.
0: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딸 고등학교 2학년 두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진영탁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파더와이즈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강태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와 이제 갓 태어나 50일 된 남자아이.
0: 와.
4: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2: 저렇게 했어야 돼.
4: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파더입니다.
0: 네.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파더와이즈 하시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되셨나요?
4: 당연히 파더와이즈를 통해서 그래서 핸드폰에도 저장을 내 몸과 같이로 저장해놨습니다. 아내.
0: 네. 장영환 목사님,
2: 예.
0: 진영탁 집사님, 예. 강태영 집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네.
0: 그럼 이제 세 분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으로 함께 하신 거고
2: 예.
0: 파더와이즈 코리아 일을 하실 때는 함께 다니시나 봐요.
3: 갓 설립이 됐기 때문에 뭐 같이 상의하고 또 세 네. 명이 있는 그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돕고 저도 목사님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힘다는 대로 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오시고 든든하셨겠어요.
2: 네. 너무 든든하죠.
0: 네.
2: 또 제가 파더와이즈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진행할 때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0: 네.
2: 두 분이 뭐 행정적으로든 아니면 조언이 필요하다든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너무 지혜롭게 잘

0: 도와주고 계셔서 네.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을 같이 모시게 돼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파더와이즈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소개했듯이 남성들의 성경 공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더와이즈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0: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더와이즈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두신 그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가정마다 두신 질서가 있는데
1: 네.
0: 파더와이즈 지혜편은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질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남편이 아버지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그 아래에 자녀가 있고 이런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질서대로 말씀 묵상을 통해 세워가는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내, 자녀 그리고 네. 세상의 일 순으로 인생의 우선순위도 조정하면서
1: 네.
0: 가정의 질서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남성에게 있어서 인생의 질서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질서 훈련을
1: 네.
0: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1: 네. 참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되게 혼동돼서 보통 자녀가 이렇게 위로 예. 올라가 있기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는지 배워가는 과정이 되게 유익하셨을 것 같아요.
0: 예.
1: 몇 주 코스로 되어 있나요?
2: 하나님과의 관계 3주 하고 아내와의 관계 2주, 자녀와의 관계 2주, 또 일과의 관계 1주 이렇게
1: 네.
2: 해서 8주간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종강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서 총 오리엔테이션까지 합치면은 10주간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공부는 아니죠?
3: 네. 각 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조 안에서 인원이 한 4명에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장의 인도하에 묵상을 하고 묵상에 대한 나눔을 이제 그 조별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눔을 하게 됩니다.
1: 네.
3: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여기에서 내가 보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또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변화를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매일매일 혼자서 공부하는 분량이 있고
3: 네.
1: 남성들이 공부하시고 나서 한번 모이실 때는 얼마 만에 모이시는 거예요?
0: 매주 한 번씩. 보통 수요일 저녁 8시에 만나서
1: 네.
0: 한 10시 또는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총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목요일 저녁으로 했었는데 요즘 이제 직장에서 회식 문화가 조금 변경되면서 금요일은 당연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었고
1: 네.
0: 목요일에 회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아 그러면 수요일 저녁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1: 네.
0: 직장 퇴근하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평일 저녁으로 잡은 것이고 토요일은 사실 가정에게
1: 네.
0: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훈련을 한다는 것이
1: 네.
0: 과연 파더와이즈와 맞는가.
1: 마더와이즈 공부하는 아기를 둔 엄마들이 시간이 또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해요.
0: 예.
1: 6시에.
0: 예.
1: 대단한 엄마들이죠.
0: 예.
1: 너무 진짜
0: 대단하신 분이.
1: 예, 예쁜 어머니들.
0: 저희는 이제 섬김이 훈련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학기마다 파더와이즈 한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3, 4주 전부터 섬김이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때 이제 토요일 새벽에
1: 네.
0: 섬김이들만 스텝들만 모여서
1: 네.
0: 3, 4주 정도 모임을 그러니까
1: 네.
0: 가정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1: 네. 네,
0: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더와이즈 공부를 하시고 다 여기 다 하신 분들이죠?
1: 예, 네,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파더와이즈 사역을 하면서 팀 사역으로 잘 발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마더와이즈 코리아 본부와 연결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파더와이즈를 하는 한국의 교회들은 제법 있는데 이렇게 스텝이 세워지고 그 팀 사역이 되는 교회는 좀 드물다라고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혜편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 그 다음 과정에 대한 필요가 많이 느껴졌고 자유편을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번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번역본을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려면 재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저자인 데이빗 글렌, 드니스 글렌 그 부부에게 혹시 사용해도 되는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두 분이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한국 교회에 파더와이즈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져 사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갑다. 혹시 이것을 재본해서 사용하는 걸 넘어서 출간을 혹시 할 수 있느냐. 출간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주셔서 설립을 하게 됐어요.

0: 네. 그러면 뭐 파더와이즈 공부를 계속 하셨는데 팀으로 이루어서 스텝도 세우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뭔가
1: 예,
0: 시작이
1: 그런
0: 되었네요.
1: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하시게 된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1: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알고 가정에 세워나갈 때 가정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제가 먼저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0: 네.
1: 파더와이즈를 시작한 계기도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제님들을 만나도 그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그 가정의 질서를 함께 공유하고 그걸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분도 반드시 가정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0: 네.
1: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인 것 같습니다. 그 확신에 따라 파더와이즈 1기를 진행했을 때 8분을 모시고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역시나 그중에 5분이 그 변화를 경험을 하시고 스텝으로 자원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학기에도 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 그때도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 스텝으로 자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아버지들이나 다른 아버지들에게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웠을 때 가정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 확신이
0: 네.
1: 큰 작용을 했던 것 같고
0: 네.
1: 실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팀 사역까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또 나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가기로 결단을 하셨던 그한분한 분의 결단이 팀이 되고 또 계속 잘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또 기관으로까지 세워지게 된것 같은데요. 두 분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회개와 충부로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2: 이 파더와이즈 사역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계속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알고는 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좀더 크게 그 준비하고 계심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준비하심 속에 장혜원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사용하심을 또 알게 되면서 근데 장혜원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0: 그리고
2: 계시거든요.
0: 부목사님으로도 섬기고 계시니까요.
2: 네. 그러다 보니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던 과정 중에 우연찮게 회개의 자리가
0: 네.
2: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는 회개로 동참을 하게 된 건데요.
0: 네. 원래 하시던 일이 그쪽이신가요?
2: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셈을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빠른 자가 절대 아닙니다.
0: 네.
2: IT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셈에는 밝지 않은.
2: 네, 셈에는 밝지 않은. 당장 필요한 역할이 이제 총무와 회계였었거든요.
0: 네.
2: 이제 그래도 주님께서 그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0: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3: 저희가 이제 스텝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뭔가 역할을 그래도 좀 정해야겠다. 그래서 총무 역할은 사실 그 스태프분들이 좀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많이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면서 잘
0: 아,
3: 하실 수
0: 아주
3: 있도록,
0: 좋아요.
3: 예, 그렇게 하는 역할을 저는 뭐 작게나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여기 안 오셨지만 이제 미디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학기부터 영상도 많이 촬영해서 이제 소장 자료도 많이 구비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뭐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서 좀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이 파더와이즈가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에 이제 전파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라는 기관이 설립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진영태 집사님은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3: 저는 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3: 예.
0: 변호사 하시면서 스태프들 잘 단합되도록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0: 네, 그런 총무 역할을 또 훌륭히 하고 계시군요.
1: 예, 뭐 열심히 하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2: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며 세워가는 파더와이즈의 한국기간, 파더와이즈 코리아팀과 함께했습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팀과 함께하는 방송은 다음 마더와이즈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어로 파더와이즈, FATHERWISE, 코리아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파더와이즈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도 같이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3: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갈급함과 메마름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마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갖고 나아갑니다.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알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요나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데 요나서를 삼행시 안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요나가 나다. 서 있는 자리만 다를 뿐이다. 아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도 나 잡아봐라 하면서 배 타고 땅끝까지 도망가도 서늘한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밤낮 생고생만 할 뿐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으로 인해서 요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었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조차도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제일 잘나가고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정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에스케이프 한 것은 우리가 이해될 법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요나는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아모스와 또 호세아도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선지자 세 명 다 전하는 메시지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하고 영토가 확장일변도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넓어지는 소위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잘 살게 되면 경제적 풍요가 오면 타락하는 존재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죠. 이 바산의 암소들아 거칠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산의 암소는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주 귀족 여자들을 뜻하는데 이 여자들이 남편의 뺑 믿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부유한 여성들의 타락이 그 사치가 극을 달해서 호세아가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고 지금 거칠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로 소개된 이 사마리아의 부자인 부유한 여인들은 보면 날마다 연애를 열었고 남편이 벌어다 주고 남편의 권력을 가지고 날마다 연애를 열면서 집에 가면은 뭐 그 당시에 모든 침대가 상아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싼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온몸에 바르면서 피부 관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아모스가 이렇게 호통을 친 것은 이 사람들의 그 타락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피고름을 짜서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욕을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을 들어보면 날카롭기가 거지없었는데 호세아는 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하다 그렇게 말했죠. 영적으로 음란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호소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정의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쳤다면 폭로를 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시그버린 마음에 대하여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음란한 세대다 하고 질타를 했던 것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돈 좀 있다 잘 산다고 까불어 샀는데 너희들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멸망, 심판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언어 속에 담아서 심판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두 선지자와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소망의 말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대국이 될 것이고 영토는 가면 갈수록 넓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된다는 굿뉴스를 주로 전했던 선지자지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요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전부 이스라엘의 영토들이 넓어질 것이며 나라가 잘 될 것이다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새 선지자의 예언이 모순같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요나의 예언대로 영토가 되게 넓어졌죠. 그리고 경제적 풍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아모스와 호세아의 예언처럼 그 영혼들이 다 썩어가기 시작했고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나라의 정의는 무너졌고 예배는 계속되었지만 참된 예배가 없었고 모든 예배가 죽어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없었고 그들의 종교만 남아있는 절망적인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라는 요구를 듣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이 소리 외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런 표정이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너무도 생뚱맞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예언을 전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요나가 지금까지는 뭘 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적국에 들어가서 그것도 적국에 가장 사람이 많은 수도에 들어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하셨으니 요나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그것도 굿뉴스만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이런 소식만 전할 때는 요나가 기뻤을 거예요. 좋은 소식 전하면 여러분 다 좋은 소리 들어요. 요나도 백성들이 잘 될 것이라는 소식을 늘 전했으니까 그는 전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아마 백성들에게는 애국 선지자라고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도 아니고 이웃의 왼수 나라에 가서 이걸 전하라.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 요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지진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당시 껍질을 벗겨 죽였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에. 사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 세계에서는 소위 꿀보직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건 꿀보직입니다. 이런 소식 누가 못 전합니까?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하이방이라 그러죠. 속된 말로 하이방. 도망가는 것. 이것은 최고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최고의 작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명령은 순종 잘하는데 우린 자존심 건드리는 순종은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감추어진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감추어진 부끄러움은 언제나 우리 내면을 어둡게 만들지만 고백된 부끄러움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갈 곳을 내가 정하면 관광입니다. 갈 곳을 내가 정하면 관광이지만 갈 곳을 하나님이 정하면 출장입니다. 관광은 여러분 내가 목적지를 고릅니다.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누가 함께 갈지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관광은 여러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하고 내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권자니까. 그러나 출장은 보내는 사람이 결정하고 보내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출장 가라는 명령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출장을 가지 않고 다시스 배표를 끊어서 관광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진짜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 봉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할 일은 제가 고를게요. 우리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대

세상은 제가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할게요. 그런데 저 인간만은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제외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스 가는 길입니다. 그게 다시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니느웨로 출장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관광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신 니느웨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냥 아수르의 수도입니까? 영적 의미가 없을까요? 요나에게 가라고 한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30년 전 저에게 니느웨는 전라도였습니다. 전라도. 왜냐하면 저는 부산 사람인데 전라도로 간다니까 부산 사람 전라도 가서 뭐 산다. 100이면 100명 다 그러더만요. 저에게 30년 전에 니느웨는 전라도 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때 제가 전라도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내가 선택한 다시스로 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고래배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래배 속에. 니느웨는 여러분 지명과 단순히 장소뿐 아니라 제가 성경에서 본 니느웨는 사람입니다. 사람. 저는 본문 보면서 우리의 니느웨는 어딜까? 저는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출장지가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뭐 아프리카, 인도 이런 어려운 데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람.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겠다. 그 출장지에서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회개를 하고 변화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출장지에서 그가 변화 안 되면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출장을 가면 그가 변하든 내가 변하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관광을 가면 일어날 게 없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출장 명령서를 받고도 다시스행 별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문 4절입니다. 4절 보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큰 바람과 큰 폭풍. 요나스의 아주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큰 자가 붙습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는데 폭풍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심판입니까? 그렇게 성경 보는 눈이 없으면 늘 저 지진이 일어났는데 심판받았다, 홍수가 났는데 심판받았다 막 이런 소리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지금 풍랑을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풍랑을 보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풍랑을 보내? 깨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풍랑을 보냈답니다. 5절 보니까 요나가 배 밑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선장이 선지자에게. 참 재밌죠. 자는 자여 하나님께 구해라. 이 말은 뭐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목사들이 어쩌면 기도 제일 안 할 수도 있어. 이것 보면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 같고 요나가 선원 같죠. 주객이 전도되었어. 저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이런 수모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압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기도 좀 하고 너나 말씀대로 살아라는 소리를 이방인들로부터 얼마나 듣는지 예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 돌려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말이야. 영적인 민감성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데 이방인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불신자 가족들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소리를 늘 주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시대를 지금 지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는 말씀 전한다면서 왜 자니? 너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왜 자니? 다른 사람 깨우기 전에 너부터 깨어나면 안 되겠니?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 같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 그러면 주일날 예배 빠져먹는 사람, 십일조 안 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말씀만 쪽쪽 빨아먹기, 전도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영적으로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방금 제게 열거한 이런 일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주께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이런 일들이 귀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한 일들을 하면서 잠든 채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들도 얼마든지 잠든 채 목사 노릇하고 선교할 수 있고 장로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든 채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이 압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증거입니다. 잠들어 있잖아요, 선지자가.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잠들어 있잖아요, 지금. 요나를 통해서 영적 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게 영적 잠일까요? 영적 잠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은 얼굴을 피했다. 옛날 성경에는 낯을 피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제 대답은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상담받는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고 싫어도 목사님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일단 저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조언과 반대로 한 사람들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거리두기 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똑같습니다.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내 말대로 다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리두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갑자기 제 얼굴이 보기 싫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얼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제 말과 반대로 본인이 선택했다는 그 불편함이 무엇이 간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저와의 거리를 조금씩 조금씩 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요나가 이런 걸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싫어서 도망갔다고 하나님 다 압니다.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손해보라는 선택을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불편한, 그래서 낯을 피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기가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든 겁니다. 잠들면 편하거든. 다시 마주치기 싫어서 하나님의 그 진실과 그 명령 앞에 정면으로 서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무 손해보고 너무 고통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는데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두 번째, 영적으로 잠든 자의 특징,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큰 폭풍으로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선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상선입니다. 상선에 있는 배를 버렸다. 이건 단순한 짐이 아니죠. 상선에 실린 짐은 선원들에게는 밥줄이며 상인들에게는 재산이며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며 미래입니다. 미래. 이 짐을 버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걸 버렸다는 겁니다. 짐을 버렸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말이고, 짐을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는 말입니다. 선원들이 짐을 버리면서 공포에 떨며 울부짖으며 짐을 버릴 때 우리의 호프 요나시 뭐 했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셨고 있죠.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영적 잠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잠이 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의 고단함이 보이지가 않고요. 아픔이 보이지가 않고요. 외로움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들의 한숨을 쉬는데 또 한숨 쉰다 이러지. 그 한숨 속에 얼마나 고단함이 들어있고 슬픔이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잠들면 내 억울함만 보여. 내 억울함만. 나만 억울해. 나만. 다른 사람의 억울함과 고통과 눈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상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못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상처 안에 갇혀있다 보니 상처받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자 반대가 뭡니까? 깨어있는 자죠.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또 하나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한 것. 이게 답니다. 저번 주 제가 그랬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게 기독교의 다라고. 이게 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의 마음에 민감한 것. 그게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풍랑 만났습니까, 지금? 우린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풍랑 만납니다. 요나가 죄 지어서 우리도 죄 지으면 풍랑 만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 안 지은 사람도 풍랑 만나고 죄 지은 사람도 풍랑 만나. 다 풍랑 만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다가 만나는 풍랑도 많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 만났다고 복음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건너가라 저편에 이랬는데 예 하고 가다가 풍랑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로 출장 가라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출장 가다가 큰 풍랑 만났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중요한 것은 내가 풍랑을 만났느냐 풍랑을 만나지 않 우리는 자꾸 풍랑 만나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는데 백날 기도해도 풍랑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나고 안 만나고 아니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는 풍랑 만나냐 안 만나냐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깨어있느냐 잠들어있느냐 그걸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달라요. 풍랑을 만났을 때 깨어있는 하나님이 진짜 늘 주시하는 것은 깨어서 그 풍랑에 있는지 그 풍랑 속에서 잠들어 있는지 하는 겁니다. 요나도 풍랑을 만났고 바울도 풍랑을 만났죠. 그러나 두 사람의 모습 우린 성경에서 다 봤지만 너무 다르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바울은 로마로 출장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배 밑바닥에 기어들어가서 잠들어 있습니다. 같은 풍랑을 만난 바울은 어땠습니까? 깨어서 배 위에 올라와서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풍랑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다 보게 될 거다 하면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허둥지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풍랑 속에서 증거하고 증인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이 다 바울로 인하여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잠든 요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죽을 지경이 되었고 깨어있던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살길을 얻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풍랑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자입니까? 축복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돼 하고 살아가는 잠든 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은 자신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 교회 공동체,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다 바다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소중한 짐들 다 던지게 하고 영혼들 다 던지게 합니다. 그게 잠든 자의 모습입니다. 풍랑 만났을 때 보면 잠든 자

0: 인지 깨어 있는 자인지 누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린 다 압니다. 누가 깨어 있는 자인지. 이 세상이라는 이 풍랑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가를 딱 보면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인지 잠든 사람인지 다 압니다.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잠든 사람 깨운 적 있습니까? 깨워본 적 많이 있죠? 잠든 사람들 깨우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생치라를 떨죠. 조금만 더 자고 깨우지 마라 했는데 별별 소리. 학교 가라고 직장 가야 된다고 깨우는데도 깨우는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잠든 사람들은 깨우면 성질 냅니다. 되게 짜증내고요. 왜 깨우냐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잠을 깨워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짜증내는 게 아니라 저를 미워해요. 목사님 매일 찌르는 말만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달달한 설탕물 같은 말씀만 전해줄까요? 영적 당뇨병 걸려서 같이 죽을까요? 그래서 깨우면 고마워하는 사람이 깨어나는 사람인데 깨우면 자신의 잠듦을 야기해주면 경멸하고 어떻게 네가 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진짜 폭풍을 보내시는 겁니다. 환경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깨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 계속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풍랑, 큰 풍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택한 자녀는 무슨 수를 쓰든지 끌고 갑니다. 그분은 은혜의 추격자입니다. 나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끝없이 추격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사람의 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이제 포기했다가 아니라 더 큰 풍랑, 온 세상을 뒤비어서라도 나를 찾고 추격하는 분이라는 사실에 너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버리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끝없이 떠나면 하나님은 큰 풍랑을 여러분들에게, 그게 여러분 자신의 병일지 여러분의 뭐 자식일지 뭐 그런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꼭 그런 것들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아니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처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보내어서 우리를 무릎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큰 풍랑은 요나를 죽이려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잠든 요나를 깨우려 보낸 하나님의 알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나면 해결됩니다. 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그때 짜증내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풍랑 앞에서 하나님 어떤 부분에 내가 잠들어 있습니까? 하고 묻고 깨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깨울 때, 사람을 통하여 깨울 때, 환경을 통하여 깨울 때 제발 본능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알람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살아온 삶에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고, 시험날이라고, 학교 가야 된다고, 직장 가야 된다고, 네가 맡은 일이 있다고, 출장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알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해 잠든 요나가 아니라 깨어있는 바울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4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재활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가운 법정에 피고인석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엔 여러분이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거짓으로 가득 찬 날카로운 조롱과 비난의 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향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합니다. 억울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변호사를 쳐다봅니다. 나의 무죄를 증명해주고 이 모든 억울함에서 나를 건져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변호사가 아무 말 없이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나가버립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싸워줄 단 한 사람, 나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겁니다. 그 순간 법정은 더 이상 진실을 가리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대한 절망의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43편의 이 시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이라는 법정에서 불의하고 간사한 자들로부터 억울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의 유일한 변호사이자 그의 힘이 되어주셔야 될 하나님께 마치 침묵하고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함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수많은 답답함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영적인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이 절망의 절규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적 회복의 3단계를 우리에게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영혼의 재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여정을 따라가며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시 일어나는 세 가지의 영적인 비밀을 배우길 원합니다. 첫째, 억울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0: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깊은 신뢰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어떡합니까? 원통함과 슬픔과 분노, 이 서운함까지 전부 가지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바로 그곳에 나아가 기도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낸 후에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시선을 자기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구하지요.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도지요. 우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억압하는 저 원수들을 당장 없애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즉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문제 자체를 해결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즉 그는 문제의 해결이 환경이 바뀌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굳게 세워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터널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발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절망하는 영혼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영적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며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때가 올 거야. 그렇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회복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감정과 상황을 말씀의 능력 아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는 실패자야,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라고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짓된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될 차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난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러한 희망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33회 세계노회연합 교회학교 교사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학교를 리셋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광주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에서 진행되고 강사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의 저자이자 구리목양교회 협동목사인 유승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동로회 전남노회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교회 단속 과정에서 최근 탈북민 3명이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중국 거주 탈북민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예배 참석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교회나 또 기도라는 단어조차 그들의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북민들에게 교회는 고향의 가족을 걱정하며 또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받던 그런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예배를 멈춰야 하는 이들의 마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늘 드리던 일상 속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두려운 일이 된 이 가슴 아픈 상황을 바라보며 이 시간 그들의 두려움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디에도 마음 놓고 기댈 곳 없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닫힌 예배의 문이 다시 열려 안전하게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기를, 또 북한 땅에도 다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 주품의 품으소서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은 단지 통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그날을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 시간을 통해 모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들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기도 편지로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들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에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내용을 듣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 성도들이 보내온 편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난 41년 동안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은 후 북한으로 돌아갔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내온 편지 중 하나를 나눕니다. 보고 싶은 분들에게 헤어진 지도 5달이 되어 옵니다. 주일날이 되면 더 생각이 간절합니다. 순자, 순복, 정옥, 용호, 혜자, 미란 가족들과 그곳 식구들 하나하나의 얼굴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한 권속들이 모여 함께 지내던 그 나날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조선으로 와야겠다는 용단을

내리게 되었고 지금은 이곳 조선 땅에서 보고 싶은 모습들을 그리면서 피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처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 길 힘을 주십니다. 너무 걸어 다녀서 발톱 10개가 다 빠졌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 민족이 당하는 아픔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 사명이 더 굳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는 기쁨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측은히 생각하고 또 동정도 하지만 이 에스터는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늘 걱정하지만 주위에 동역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시름이 놓입니다. 식솔들의 소식을 듣고 보니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도구가 되어 이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식솔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편이 되어 간단히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무사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필로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에스더 올림. 북한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준비하던 성도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직접 이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나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입술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체득하도록 훈련시키셨고 때가 되자 북한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전도한 한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훈련시켜달라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지금도 그는 북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땅 백성들을 불러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에 복음 전할 사명자들이 훈련을 받고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은 해방과 함께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 들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식량난으로 굶주림에 죽어가는 주민들을 대거 탈북하게 하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저주처럼 보이는 식량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이고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돌아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하십니다. 삼엄한 감시 중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복음 전할 자를 보게 하시고 전할 때 듣는 모든 자들이
예수

0: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더 많은 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꼭꼭 닫힌 북한의 문이 열려 모든 백성들이 북한을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북한 안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찬양 들으시며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성도라는 제목의 찬양 장하니님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교육성

정은 각 도의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급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늘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외국어 학원에서는 오는 10월부터 1학년 영어 학급 일부를 러시아어 학급으로 전환하고 2027년도 신입생부터는 러시아어 전공 학생의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학교의 외국어 과목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언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가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와 교류하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교육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역과 번역을 담당할 러시아어 인력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중국어와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강도에서는 러시아어보다 여전히 중국어가 취업과 무역에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어를 배우던 자녀가 러시아어 학급으로 옮겨질 경우 전학시키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 대응해 갈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로 회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민족과 민족을 이어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 나라 교육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북러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북한의 외국어 교육 변화가 앞으로 군사 경제, 인적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적 통일 인재로 길러내야 합니다. 통일 세대에게는 북한을 이해한 지식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동북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언어의 준비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언어 교육은 사회의 엘리트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방을 위한 복음의 역사의 도구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와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배우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 저들의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변화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수렴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지평을 열어나가는 일 속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다가올 통일을 위해 언어와 문화, 신앙을 함께 준비하며 민족과 열방을 섬길 다음 세대를 오늘에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한홍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날씨는 유독 변덕스러웠는데요. 주초에는 마치 장마와 같은 많은 비가 내리더니 또 주말로 가면서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칠 것 같지 않던 비도 언젠가는 그치고요. 맑았던 하늘도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구름을 들이운 날씨로 변화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기쁜 날 뒤엔 슬픔도 찾아오게 되고요.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기쁜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은혜받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곡 보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으로 문용택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복된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 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990님, 선한 능력으로 신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2987님, 평택입니다. 저는 미군 부대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싶어요. 신청 찬양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극동방송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위승훈 집사 올림이라고 정말 정중하고 은혜롭게 적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국가대표급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가 감동이 됩니다. 그 사명감이 주님께도 기쁨이 될 줄 믿고요. 신청하신 곡 이어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라모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선한 능력으로 테너 조창우의 음성으로 감상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메시지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276님, 저는 유방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요양하며 뜨개질도 하고 날마다 극동방송 들으며 들쑥날쑥했던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회복되어 출근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극동방송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분명 지금의 이 시간이 다시 돌아갈 일상의 큰 밑거름이 되는 귀한 여정이 될 줄 믿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9356님, 지금 퇴근 중입니다. 용인에서 수원으로 가며 듣는 말씀과 찬양이 은혜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시고요. 2221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신청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 필사하며 하늘편지 듣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은혜로운 그 풍경이 사진처럼 제게도 그려집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소풍워십이 찬양하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까지 함께 하시죠. 나의

네, 2021님, 휴일도 없이 오늘도 일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랑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더욱 믿으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주말과 주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의 태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본문의 이야기, 요셉의 얘기는 잘 알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와 비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거절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고난뿐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해되지 않은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거울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는 답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그 질문보다도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통과해 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도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했더니 다른 것 차이가 아니라 불행한 일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좋은 일들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원칙을 조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은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도 성경이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사라지고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뜻은 뭔가, 히브리어로 보면 찰나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간다, 번성하게 한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데 여기에 이 단어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은 좌절 때도 질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일 때도 형통했고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어요. 그가 종이 대신이 되을 때도 형통했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얘기도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제가 뭐 제게 억한 심정을 갖고 계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종종 쓰는 말입니다만, 부산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강릉으로 가는 길이 넓고 편하고 그리고 빨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비록 돌아가고 좁을지라도,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어요. 형통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이에요. 이게 요셉이 붙들었던 신앙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가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서도, 종이 되신 이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붙들고 그가 살았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현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뜻 이루어진다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세상은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저 목사가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이루어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나요? 나는 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서운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시를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것 듣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듣지 않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섭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 붙드셔야 돼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가 됐을 때도, 집을 떠났을 때에도 이 믿음 붙드는 것처럼, 또 그가 총리 대신 될 때도 이 믿음 없었으면 그는 교만해서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겸손했고 낙담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선택했는데, 코람데오, 이건 라틴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사람이 당사자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없을 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는 한번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다른 데서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죠? 네.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달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 안 보실 거야, 못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놓아야 될 것인가, 미워해야 될 것인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품어야 될 것인가, 내던져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분별에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섭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죠. 이 유혹이 단발성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그 설교를,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유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능에 그 근거한 유혹이었다. 사람이 본능에 근거한 유혹은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 사람에게 하는 유혹이었고 젊은 사람에게 하는 유혹이었다. 이 여인은 요셉의 인생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유혹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유혹을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너무나 많아 보였어요. 참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가정총무로 승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그 후에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좀 잘 되고 나면 내가 이쯤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가 늘거나 없거나 위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입장이 바뀌거나 할 때 사람은 변화돼요. 달라져요. 어려운 일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죄짓기가 쉽고요,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확고했어요. 39장 9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얽혀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눈앞의 이익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변명할 기회가 생기고요, 내 이익에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면 유혹은 합리화되고요, 그 유혹이 유혹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질문 앞에 서면 세상의 화려한 유혹은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분별력은요, 단순히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손해처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게 나실인이라는 그런 사명도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런데 반복되는 유혹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논쟁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며 버티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때로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과감히 도망치는 용기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코람데오의 질문을 내 삶에 던지면서 내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그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그 결정이 감옥이라는 억울한 결과로 이어져도 그의 의로운 선택을 하나님은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혹에서 이겼던 요셉이 흉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섞고 풍년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흔적이 바로 이 성실함이거든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휘몰아치는 이토록 가혹한 질문들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형들이 자신을 버렸는지, 왜 하필 노예가 되어야 했는지, 왜 진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오래 침묵하시는지 하나도 이해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요, 그에게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성실함이었어요. 자신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는요, 가정 전체를 신실하게 관리했고 비참한 감옥 안에서도 맡겨진 죄수들을 돌보고 책임을 다했어요. 그의 성실함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였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성실함의 과정 속에서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경제를 배우게 됐어요.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경제에 대한 개념과 행정력을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이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속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럼 요셉이 그들의 낯빛을 살폈다 그랬어요. 얼굴을 살폈다 그랬어요.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도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간수가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국방부 장관도 있고 경제기획원 장관도 있고 교육부 장관도 있고, 억울한 거 얘기하면서 뭐 할까요? 나라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그들로부터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 맡은, 저 꿈을 해결해 준 술 맡은 관음장이 그 나가서 반드시 석방시켜 주겠다 해놓고도 2년이나 약속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2년의 기간이 뭐냐면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30이 되기 전에는 관리로 등용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뭔가 법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린 건 뭐냐면 노예에다가 죄수가 국무총리가 돼, 아무리 왕이 그러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했을까요? 아마 보디발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겪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경호대장 정도 하면 사람 보는 눈이 보통 아닙니다.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딱 살핍니다. 근데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지만, 죄수지만, 외국인이지만 이 흉년과 풍년을 충분히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청구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아마 추천했을 거예요. 요셉을 만난 사람마다 다 축복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도 몰랐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왜 형들에게 팔렸는지, 왜 애굽에 왔는지, 그 문화와 언어를 익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거기에서 왜 가정 종모가 됐는지, 거기 있다가 왜 유혹을 받았는지, 유혹을 거절했는데 왜 감옥에 갔는지, 감옥에서 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술 맡은 간원장은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에게서 동일한 것이면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이거는요,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성실함은 나오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낙심이 되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이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본 것은 한 조각만 봤어요. 지금 마음 어려운 거, 힘든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다 그랬죠. 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할 때 우리는 점으로만 본다고.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 점이 연결돼서 선으로 보게 된다고.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내 앞에 일어난 일 그거밖에 못 봐요. 이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왜 일어난지 몰라요. 그 한 조각밖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의 조각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에 우리를 오늘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겸손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50장 20절 보면 형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 속에는 물음표가 많았어요. 그 물음표가 바로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서 느낌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도 요셉처럼 어떤 인생의 구덩이나 억울한 감옥처럼 느껴지는 곳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내 삶은 왜 더 버거워질까? 그런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모두 꿰뚫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점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패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그림이 아직 다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코람디오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셔서 유혹의 자리를 떠나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상의 조각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돌리시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 돌아볼 때에 다윗처럼 줄로 지어준 구약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를 이길 수는 있어도 기도는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겪을 것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이 겪는 것 다 겪어봤어요. 더 험한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어요. 스스로 내 삶을 포기도 해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시고 은혜로 지켜오셔서 주신 말씀, 형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벌써 9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봄과 같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는 여름과 같은 시간이 있고요. 또 그동안의 수고를 이제 열매로 맺어가는 가을과 같은 시간도 있을 테죠. 이제 3주만 지나면 추석 연휴도 기다리고 있고요. 9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변하는 계절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리바이츠 워십의 주님은 신실하고 아이자의 61의 오 신실하신 주 나비 워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영국의 배우이자 톰 하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은 모습이어도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모습만 보이고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어도 언제나 나를 사랑해 준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굳이 애써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미 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렇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조차도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삶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 선선한 날씨만큼 우리의 무더웠던 마음과 일들과 관계 속에서 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프티드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티아워십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말씀 예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9월 가을을 맞이하면요, 또 가을에는 추석도 있고 많은 과일도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오순절도 절기상으로 가을은 아니지만 미를 수확하는 계절,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서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가 충만하게 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오순절의 날이 충만하게 완전히 찼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장 4절에 보니까 그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함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마치 이 오순절 날에 이 밀을 수확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왔던 수많은 여러 민족들의 영혼들, 3,000명이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가을을 지나는 이 시기에 우리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으시는 그 열매, 영혼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열매에 맺는 삶, 우리 인생에 우리도 그렇게 그것을 열매로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돈에, 물질에, 또 건강에, 또 사회적인 지위에 여러 가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열매들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요, 또 2장 11절에도 보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불의 혀와 또 실제로 그들이 말했던 그 혀는 똑같은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은요, 말씀의 충만함과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에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고백은 하면서도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진 않는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선포하는 내용들이 정말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번 9월 한 달은 한번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그런 한 달로 이렇게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또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잠기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잠기면 영혼이 잠기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잠기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삶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와 성령으로 잠겨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9월 한 달과 평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9월 한 달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그 영원한 날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길,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실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지나면서요. 가을이 열매를 맺는 또 수확하는 계절인 것처럼 또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셨던 그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9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 Lord defeated Benjamin before Israel. And on that day, the Israelites struck down 25,100 Benjamites, all armed with swords. Judges chapter 20, verse 35.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사사기 20장 35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9월입니다. 제가 9월을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더위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곳 서울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기온이 다소 내려왔습니다. 네팔에 큰 피해가 났었지요.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우리나라도 고창이었었죠. 홍수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9월 8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극동방송은 이곳 서울 사옥에서 미스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추석 명절도 이제 한 채 3주가 안 남았네요. 그렇죠? 벌써 마음이 설레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Back to the Bible Musicians의 찬양입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우리말 제목은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맨.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오늘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Hosanna Music의 찬양입니다. Jesus, name above all names. 우리말 제목은 예수 귀하신 이름입니다.

0: 에이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1: After 2 days of being badly beaten by the Benjamites,
0: 자, 베냐민 지파한테서 이틀 동안 아주 호되게 당하고 나서
1: the Israelites set an ambush.
0: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복을 하게 됩니다.
1: In addition to their usual battle places.
0: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전투를 하고자 하는 그 장소 말고도 다른 데 가서 매복을 하게 되는 거죠.
1: When the Benjamites came out of the city of Gibeah to fight.
0: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왔을 때 to fight, 싸우러
1: the Israelites allowed them to kill 30 men.
0: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 사람들이죠.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to kill 30 men, 3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1: As the Benjamites came further out of the city,
0: 베냐민 지파들이 그러면서 도시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오는데
1: the Israelite ambush party snuck into Gibeah.
0: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서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1: Killed everyone,
0: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여요. And burned the city, 그리고 도시를 불태웁니다.
1: When the Benjamites saw the smoke coming from Gibeah,
0: 베냐민 사람들이 saw the smoke, 연기가 coming from the Gibeah, 기브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1: they realized,
0: 그들은 깨닫습니다.
1: They were in trouble.
0: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하고 난리 났겠죠.
1: But the Israelites killed them as they tried to run away into Rimmon.
0: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kill them, 그들을

죽였습니다. As they try to run away. 그들이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 죽입니다. Into Rimmon. 어디로 이 사람들이 달아나는고 하면 림몬 바위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말이죠. The Israelites were able to kill 25,100 Benjamites that day. 그날만 이스라엘 군대가 were able to kill.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군대 25,100명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Only about 600 men were able to escape from the tribe of Benjamin. 불과 600여 명만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달아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The Israelites then went through all the towns of Benjamin.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가 살던 온 동네들을 가서 샅샅이 뒤집니다. Killing everything and everyone and burning all the cities.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and burning all the cities. 온 도시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The Israelites' main army 이스라엘 연합군의 주 군대가 had pretended to run away 사실은 도망치는 척 했었던 것이죠 The men from Benjamin's tribe rushed out from the city 그런 모습을 보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뛰쳐나옵니다 달아나는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았던 것이지요. They left it so that it had no protection.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베냐민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가 도시를 빠져나옴으로써 that it had no protection. 더 이상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군대들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The smaller army that had been hiding went into the city. 매복하고 있던 이 조그마한 부대가 이제 도시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Then they started a fire there. 그리고 그들은 도시를 불사르게 됩니다. This was a signal. 이것이 바로 신호였어요. For the main army. 본 부대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When the main army saw the smoke... 그래 본 진영이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it would turn around. 달아나는 척하는 본 진영이 돌아서게 됩니다. And it would fight against Benjamin's men.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도시에서 빠져나와 추격해오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The people that had been protecting the town chased after the Israelites' main army.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들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를 수호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달아나는 척하는데 그 군대를 따라가게 되죠. 본 진영을. Some Israelites from the smaller army were hiding near Geba. 이스라엘의 작은 부대가 게바 근처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These men attacked Gibeah. 이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의 작은 부대가 매복하던 부대를 말합니다. Attacked Gibeah, 기브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Benjamin's men that ran away went east towards the desert. 그리고 달아났던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went east, 동쪽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Towards the desert, 사막 쪽으로 말이죠. The Israelites started a fire in the town.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시내에 들어가서 기브아 시내죠. 이제 불 지르기 시작합니다. They tried to stop Benjamin's men so that these would not run away.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연합군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try to stop Benjamin's men,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So that these would not run away. 여기서 these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these would not run away.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They killed 18,000 men from Benjamin's tribe. 여기서 이스라엘 연합군이에요. They는 they killed 죽였습니다. 18,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어요. Those that were still alive, 아직까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군인들은 ran to the rock called Rimmon, 림몬이라고 하는
바위로 달아났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Blackwood Brothers의 찬양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우리말 제목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allowing justice to prevail in this Israel civil war. 이 이스라엘 전투에서 정의가 이기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no matter how hard the battle,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전투가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you are still in control of all situations.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You are still able to move the actions of men.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your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Thank you that you are our sovereign God.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almighty and powerful.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you can control and bless your people out of any situation.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상황에서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As we work to understand your word,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please bless us,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Please open the eyes of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And help us to fully appreciate all the blessings that are able to be found in your word.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름 두 개를 골랐습니다. 우리말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지간인데요.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나오미가 아내지요. 자, 그럼 엘리멜렉부터 영어로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엘리멜렉. 한 번 더요.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나오미는 네오미. 한 번 더요. 네오미.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how the 600 remaining Benjamites find their wives. 네, 다음 주에는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 살아남은 600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남자들이 과연 어떻게 아내들을 맞아들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설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영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난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내일은 오늘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삶이 연결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와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이웃에게 참된 삶의 소망을 주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영옥의 보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신영옥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정선교는 어떤 사역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정선교는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같은 시설에 갇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어 사회에 격리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보고

보고 출소 후에 건강한 이웃으로 사회에 돌아오도록 또 교회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물어보기를 교정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기 쉽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라고 해서 교정선교는 단순히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영성과 인격과 환경을 그리고 앞으로 출소 후의 삶을 돌아보는 종합적인 그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상담까지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이분들을 또 집단이나 1대1로 자매 결혼하고 정기적으로 편지 사역을 하거나 또 만나고 면을 하면서 위로를 하고 때로는 영적금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좀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교도소에 처음 교회에 나온 예수를 믿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수감되기 전에 바깥에서 예수를 믿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적 회복 또 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혼들을 품고 또 이들이 바른 삶, 바른 가치관 속에 살도록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범법행위를 재판을 통해서 이 수감생활을 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삶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살았는지 주여주여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담아낸 영혼들에게 바로 전하고 또 그들이 출소해서도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마 교정사역의 꽃이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아무개님 그러면 교정성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 보시고 한번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의 징검다리와 마중물이 돼 주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모개님이 한번 이렇게 징검다리와 영혼의 마중물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정선교. 교정선교는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봅니다. 특히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터인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현명이 부릅니다.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다는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정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인 수용자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긍휼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든지 교도소 밖에 있든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든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든지 이단의 갑옷을 가면을 쓰고 살아왔든지 교회를 해치는 자이든지 교회를 무너뜨린 자이든지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그들을 정죄할 권한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마중물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징검다리 죽기로 갈 수 있는

그들의 증감다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세상 풍랑 물길이 아무리 쓸려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서 계리오 진리와 생명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에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는 원치 않죠. 어떤 능력을 원치 않죠. 십자가 사랑 앞에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그 다섯 달란트 두 달을 받은 처럼 고아와 가본 낙으로 오게에 갇힌 자 돌보았던 오른편의 양 같은 삶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 선교에서 수용자는 전도의 대상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 선교에서 수용자들이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용자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심리적인 상태, 범죄의 배경, 또 교정 시설의 문화 등등등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범죄 심지와 상담 기법, 재범 위험성 이런 대한 지식을 갖추면서 그들과 눈높이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접근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면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오랫동안 교정 사역을 했던 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처음부터 무조건 은혜다라고 보다는 오랫동안 교정사역하신 분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그들의 현장과 동참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아주 참으로 중요합니다. 김미석의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좀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보고 정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네 눈에 들보고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있다는 것을 정지한다면 좀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영혼의 나침반과 또 징검다리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 편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의 할머니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각오의 어땠으면 수군수군하면서 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르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말은 부정적이나 감정에 섞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고 그들에게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줄 때 그들이 우리의 말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수용자들의 그 영적 대상의 돌봄을 출소 후에 제4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어떤 사역을 진행했지 노드맵을 그려야 됩니다. 교정성교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헌신된 봉사자들이 모집하고 함께해서 훈련받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도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재정적인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출소 후 가장 어려운 것은

주거와 일자리, 의식주 문제,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의 돌봄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약 6만 4천 명의 영혼들이 교도소 15소 탐장 안에 있고, 이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만 3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통하여 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이용했던 사람들,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삶의 빛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정죄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영혼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김종찬이 부릅니다. 선하신 목자. 할렐루야.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수진과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화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조건은 딱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품은 말씀을 행동으로 체험하면 신앙은 성숙해지고 마치 때를 만난 나무와 같이 수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1년 중 어느 때보다 많은 행사를 치루었던 8월을 보내고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와 행동으로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열심의 과정만큼이나 풍성한 결실로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성화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복음성가로 성화산책을 하였고 지지난주는 찬송가로, 이번에는 고전적인 교회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모차르트를 먼저 택해봤는데요. 모차르트는 19곡의 미사를 남겼는데 그 중에 16번째로 작곡한 대관식 미사, 코로네이션 미사라는 것이 있는데 모차르트 나이 23살에 잘츠부르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차르트 해석가는 그의 나이, 그런 23살의 젊은 나이에 아주 황혼의 삶을 느꼈다고 할 만큼 짧은 생에 긴 음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나이에 작곡한 것으로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가 이 시기에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봉직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곡이 교회음악으로 작곡됐죠. 당시에 모차르트는 독일과 프랑스 등지의 여행 이후에 이 곡을 또 작곡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있고 규모도 크고 정통적인 교회 양식에 의한 호모포니, 그러니까 똑같이 네 파트가 나가는 거죠, 스타일로 작곡되었습니다. 이 미사곡은 원래 가톨릭 교회 음악이었지만 지극히 예전적인 음악이어서 개신교에서도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전곡의 연주 시간은 25분 조금 넘는데요. 오늘 전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크리스토퍼 허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키리에 먼저 들으셨는데요. 연주 참 좋죠. 좋은 연주는 연주의 테크닉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하는 연주가 좋은 연주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지휘자가 바로 이 크리스토퍼 허구드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합창, 오케스트라, 독창자들 모두 원전 연주자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은 소프라노 솔로 엠마 커크비는 원전 연주 소프라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글로리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악장은 독립적으로도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이나 음악회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합창과 사중창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악장의 명쾌한 템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크리스토퍼 허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크레도로 연결되는데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로서 크레도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뜻이죠. 이 곡도 굉장히 호모포닉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곡들이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미사곡을 30분 이내에 작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나 크레도는 가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호모포닉하고 빠르게 작곡하는 것이 작곡가들의 임무였어요. 그러나 곡의 중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시사, 이 가사는 신비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중창으로 처리하면서 곡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사도신경 나오는 것 같죠. 이 가사에는 곡을 또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크레도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산 체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미사곡으로서 또 클래식한 곡으로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크레도 들으셨고요. 다음에는 모차르트 코로네이션 미사의 상투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상투스가 세 번 반복된 다음에는 호산나 인엑스첼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네딕투스,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사중창으로 노래하는데요. 바이올린의 주제가 참 인상적입니다. 베네딕투스 외에는 다시 호산나 인엑스첼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상투스와 베네딕투스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악장인데요. 마지막 악장은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곡은 소프라노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멜로디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유명한 오페라죠. 거기에 나오는 도베소노라고 백작 부인의 아리아인데요. 모차르트가 먼저 대관식 미사를 써놓고 나중에 오페라를 쓸 때 자신의 멜로디 중에서 좋은 것을 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뉴스데이 멜로디를 딴 거예요. 이 부분을 오페라 아리아의 주제로 쓴 것입니다. 이 소프라노 독창이 길게 이어지다가 먼저 키리에에서 들으신 노래 선율을 소프라노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합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빠르게 연주하면서 곡을 마치게 됩니다.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대관식 미사 전곡을 감상하셨습니다. 크리스토퍼 허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스 엔션트 뮤직이었고요. 소프라노 독창에는 엠마 커크비였습니다. 이제 독창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곡인데요. 엑술타테 유빌라테,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17살 때, 아유 젊을 때죠, 밀라노에서 작곡한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제1악장 알레그로 F장조 4분의 4박자인데요. 아주 환호하라 기뻐하라,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너의 복된 영혼이여, 천지가 너희의 노래에 화답하고 또한 내 노래 7현금으로 반주하도다, 환호하라 기뻐하라, 이런 아주 아름다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바라 보니의 음성으로 들으시는데요. 먼저 1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1악장 들으셨고요. 2악장은 안단테입니다. 4분의 3박자고요. 가사는 온화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 밝게 빛나고 구름과 폭풍도 사라졌으며 예상하지 못한 평안이 정의로운 자들에게 찾아왔도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사방을 덮었지만 일찍이 무서움에 떨었던 너희 기뻐하는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서 이 화려한 아침에 한아름의 백합을 주님께 바치도록 하라 되어 있는데요. 바바라보니입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에서 두 번째 악장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렐루야가 이제 곡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바바라 보니 음성으로 알렐루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세 곡 연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아베 베름 코르푸스, 대표적인 합창곡이죠. 아베 인간으로 나신 우리 성가책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거룩한 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 흠이 없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주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의 가사를 먼저 들으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연주고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작품이지만은 사실은 아닌 작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아마 용화롭도다라는 합창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벤첼 밀러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용화롭도다 박신화 콰이어 노래로 들으시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시편 23편 드볼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와 첸복 콰이어입니다. 이제 9월이 돼서 약간은 시원해진 것 같은데요. 힘차게 가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충격을 받게 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빈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게 되죠. 이사야의 부정한 자아와 죄의 소욕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태워졌고 그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파송자로 새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불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룩한 불로 태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치유와 정결의 불이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두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이의 십자가 그 사랑이, 정잘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은 심판과 구원의 불인 것이죠. 이 불이 던져질 때 악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욕심 이런 것들을 풀로 다 태워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태우시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갈 때는요, 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화평이 깨어져야만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그 깨지는 동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세상적이고 인본적이었던 생각과 삶이 하늘 소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은혜로 살게 되는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저의 목소리로 불을 내려주소서, 마커스의 화평케 되리.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불을 내려 주소서, 또 마커스 워십의 화평케 대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삶의 고통과 가치를 노래하면서 이 참된 믿음은 세상의 미지근한 그런 타협을 깨뜨리는 거룩한 분유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죄악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면으로 팍 부딪히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성도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을 딱 하게 된다면 그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가치관의 충돌, 이 날선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불은 성도의 내면에 있었던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고요. 비록 일시적인 관계의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도를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그 가정까지도 변화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성령의 임재 앞에 종의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 그리고 불평과 탐욕이라는 이 죄의 소욕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뜨거운 광야의 시련과 연단의 불들을 다 통과하게 하셨죠. 그 시련의 과정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은 그들 안에 남아있던 이 애굽의 찌꺼기와 죄악된 속성을 태워버리는 정금과 같은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에 던지신 불 역시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다 태워버리기 위한 거룩한 연단의 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습관, 미련 이런 것들을 주님의 진리의 불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 부정한 가치관은 소멸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불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에스더 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에스더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의 진리가 한 가정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극심한 영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우상과 죄악된 전통을 붙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진리의 불을 받아들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날선 대립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불은 가정 안에 숨겨있던 위선과 우상 숭배의 죄를 백일화해 드러내게 되었고 진리를 택한 성도들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야욕과 죄의 소욕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불은 타협할 수 없는 타협이 없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또 우리 안에 죄를 밝히 보여줌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불순물 없이 순수하게 단련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주인 삼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탑에 앉아서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추악한 죄의 소욕을 마주하고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 교회의 거대한 권력과 제도라는 이 거짓 평화 속에 안주하며 자신의 영적 부패를 보지 못했던 루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불이 확 임하자마자 자신의 공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루터는 자신 안에 있던 자기 의와 죄의 소욕을 진리의 불로 확 태워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방을 비추고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내셔서 우리의 자아를 태워 새 사람으로 빚어내는 정결케 하는 거룩한 심판이자 은혜임을 우린 믿고 그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겠습니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마지막 곡 브릿지 임팩트의 성령의 불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먹이 잡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미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고 쉬운 사냥감만 잡으려고 하면 먼저 뛰어가서 그 작은 사냥감을 쫓아버려서 새끼가 어쩔 수 없이 더 크고 잡기 힘든 먹잇감을 사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네요. 너무 작은 크기의 먹이만 찾는 습관이 생기면 자기 자신은 홀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커서 자기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사자는 지금 당장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들의 먹이를 계속 놓치고 힘들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 더 큰 먹이를 거뜬히 사냥해내는 늠름한 정글의 왕으로 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연단의 시간이 좀 고단할지라도 결국 주를 믿는 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승리한다는 그 진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

일상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이어서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광야로 광야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히브리서 12장 9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평화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마이클 W. 스미스 그리고 수잔 애쉬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두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조찬미의 찬양이었고요. 빨간 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팀의 여호와는 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 함께하고

싶은 찬양 있다면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손경민의 찬양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음성으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엘라 피츠럴드의 음성으로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소프라노 김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강수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예라모십의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물론 어제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또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두 곡의 찬양 다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올드 가스펠로 볼 수 있겠죠. 뭐 완전히 올드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젊은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올드한 찬양이 맞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찬송가나 이 찬양은 아무리 올드해도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불리게 되고 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대를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세대가 부르는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고백, 또 그 세대가 부르는 살아계신 주는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셔서 은혜의 고백으로 늘 남아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찬양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새롭게 살아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신 거 맞죠?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 팀들의 찬양, 예배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0: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한 운명 가운데에 주님의 피로 확정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1: 청춘 찬양단의 주님 손 꼭 붙잡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이것이 영원한 삶,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죠. 그 영원한 승리의 삶, 그리고 영원한 회복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면 불안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만 죽음에 대한 말을 하면 불안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도 저 세상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 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병이 들면 불안해하는 것도 죽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영혼을 부인하고 저 세상을 부인하면 좋겠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몸부림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실존이 영혼으로 가는 문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송축회 내 영원이었습니다. 원제목은 10,000 Reasons이죠. 송축회 내 영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됐고 만가지 은혜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찬양입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내용은 역시도 우리가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좀 이렇게 막 기쁘게 맞이하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도 되고 그건 뭐 진짜 드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난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넘어서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사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참 역설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또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막 믿어요. 그래서 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맞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라는 실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면면이 있을 때, 삶의 면면이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또 영원한 나라도, 또 주님의 그 영광도

내도 우리에겐 실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망가지 은혜, 송축해 내용원의 찬양의 가사도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절에 가사 보면 영원히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 그 삶이 세상은 알수 없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찬양 한곡 들을게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했어요. 뭐 부릅니다, 뭐 들려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이유가 첫 시작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고 고백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방송 들어오신 분은 이 방송 무슨 방송이야?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 아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주로 문자 사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어요.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방송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배달사고 없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잘 전해드리고 있어요. 계신 곳에서 짧은 인사도 좋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신청해 주셨던 곡 중에서 8510님이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입니다.

앨범의 제목에 러브레터이고요. 이 가사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시는 러브레터죠. 예전에 제가 방송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다 인격적인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을 또 깨닫는 가운데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역시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 러브레터를 띄워주신 날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 많은 지하철에서.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하철을 타고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철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지하철이 지하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쭉 올라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이었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주현아,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툭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없죠.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정말 그 사람 많은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네, 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 사랑한다라는 마지막 가사를 듣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러브레터를 써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묵혀두고 계셨다면 꺼내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과 그 사랑의 대화를 예배 가운데 나누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분의 고백처럼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말 잠재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찬양,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한 곡은 윌럽의 영원을 살아가네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한 곡의 찬양은 오늘이 워싱 미니스트리의 찬양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아픔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전해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함이로다. 고난 그 자체는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망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의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소망의 꽃. 거친 인내의 밤을 지나 단단한 연단의 계절을 건너온 자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시들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워냅니다. 주님, 내 눈물 흘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깊어가는 이 가을날 당신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노래하게 하소서. 네, 환란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시들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소망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다. 또 제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 수컷은 모두 내게 성별할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는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그 노예의 집 애굽에서 풀려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실로 여호와께서 자신이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너희는 누룩독을 먹지 말지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떠났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휘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의식을 행하라.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래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행하라. 이래 동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고 누룩이 내게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내 지경에서도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 의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다 라고 말하라. 너는 그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기념물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머물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그 정해진 시기에 이 규정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마침내 그것을 내게 주셨을 때 너는 모태를 처음 열고 나 혼자를

가려내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무릇 너희 가축이 낳은 첫 수컷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모든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겠으면 그 목을 꺾으라. 내 아들들 가운데 첫째는 모두 대속할 것이다. 훗날에 내 자녀가 너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저 노예의 집 애굽에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그때 바로가 우리 내보내기를 완강히 거부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첫째를 죽이시되 사람의 첫째로부터 가축의 첫째까지 모두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모태를 연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며 내 아들들 중 모든 첫째를 대속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징표로 삼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냈을 때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 비록 가까웠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이끌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혹시 이 백성이 전쟁에 직면하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우를 갖추고 올라갔다. 이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챙겨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분명히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챙겨가야 한다고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숲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아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시니 그들이 주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3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아프신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해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절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죠.
1: 어머니하고 저하고 띠띠거리는 전화기를 한참 붙잡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정말 남조선에 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그들이 저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망연자실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다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베트남 군인들이. 처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엄청 잘해주다가 아무도 우리 근처에 월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죠. 저게 갖고 온 금숟가락을 준비를 했죠. 누구한테 이걸 줘야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소령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제 대빵.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가서 베트남 말도 우리 제법 했었어요. 거기 살면서 군인들이 막 베트남 말 배워두니까 안꺼 없나? 그럼 밥 먹자는 얘기예요. 막 열심히 하니까 그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말도 막 배우려고 하고 가서 제발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손짓 발짓 하니까 이분도 이제 딱 눈치채고서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더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서 금을 딱 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북한과 남한인 게 딱 보이잖아요. 북주 때? 남주 때. 아 이게 북한 남한 얘기하는 거구나. 북주 때에서 하룻밤 자면 그 다음날이라는 거죠. 자고 나면 윙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를 체크하고 간대요. 그리고서 급하게 아저씨가 그 대빵이 나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도망을 가려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사이에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냥 아주 곱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오던 거 다 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경비를 항상 삼엄하게 하던 사람들이 그날 밤 12시에 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베트남의 군견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깔려있어요. 개들을 쫙 쇠파트들을 깔려놨는데 없어요. 한마디로. 대빵 아저씨가 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서 조용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뛰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다시 베이룬강으로 가야죠. 중국 가야 되니까. 그나마 중국은 우리를 안 쫓아오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그들도 한 새벽 한두 시쯤 돼서 우리를 일부러 찾은 거죠. 근데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쫓아야 되죠, 우리를.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말로 말 짓고 있고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또 슬픈 거예요. 뭐냐면 겨울에는 그 추위에 추웠죠. 베트남은 완전 여름이잖아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흙탕물 막 이렇게 퍼먹고 갈증이 나니까 뛰니까요. 그러니까 뭐 짐도 없고 다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베트남은 엄청 날씨가 더우니까 가시가 있는 나무 덩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발을 걸을 수가 없는 게 걸었다 하면은 가시 덩굴이 우리 발을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몸이 다 긁혀 있는 거예요. 막 여름이니까 반팔 반바지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피가 나오고 막 온 몸이 쓰라린데도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중국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새벽에 어룩어룩한 데까지 이제 뛰어서 왔더니요. 아니 글쎄 장마철 내내 비가 와가지고요. 물이 불어가지고요. 그 처음에 저희가 오던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시커먼 물에 물살이 엄청 센 거예요.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로 서로 어깨를 다 묶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 무슨 연기가 나는지 몰라요. 왜 지금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막 어퍼어퍼 꼴딱꼴딱 물 먹으면서 물살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그 이기면 안 되죠. 그냥 흘러서 떠내려가지고 중국에 딱 왔는데 물이 젖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짜면서 군인들이 저기서 베트남 군인들이 쳐다봐요 저희를. 아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반겨주지 않는구나. 다시 길림으로 가야겠구나. 난닝 쪽에서는 잘 수도 없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에 아주 상처들이 아주 새록새록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시는 저 남한 땅을 가지는 않으리라. 말로만 민족이고 한민족이고 다시는 안 간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겠다. 아니면 정말 북한을 다시 가든가.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너무너무 뭐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옷한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리 밑에서 다짐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또 순탄치는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치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저희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꼭 살려줄 거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르지만 늘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때 막 우리를 다 살려주시는 것을 지금에서 다 알게 되지. 그때는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강을 2번 건넜잖아요. 왕복으로 하니까 3번 건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남한으로 가라고 그 북한을 떠나게 했잖아요. 근데 남한에 가는 걸 완전 잊고 살았어요. 중국에서 너무 안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생활이 너무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잡아서 북한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계시기는 무슨 하늘에 신이 있긴 있어? 그런 생각을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지금 와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 그간에서 안주하고 있는 저희들을 경각심을 내서 너희들은 곧 있을 곳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 다. 그리고 고향에 가자마자 저희는 마음속으로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요. 여기는 더 이상 못 살지? 어디를 가야 돼? 다시 중국으로 가는데 이제는 중국 가는 이유는 진짜 남조선을 가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겨울 12월 말일에 두만강을 건너려고 왔더니요. 영하 20도가 됐는데 이 두만강 물이 안 얼어요. 강기슭은 다 얼었는데 중간이 안 얼었어요. 근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우리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건너는데요. 정말 얼음을 부셔가면서 그 강물을 건너는데 그냥 마른 짐 쉽게 하지만 그 상황이 다시 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걸 깨면서 나오는데 수천 개의 그 바늘이 우리 몸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 어머니는 그냥 아랫입과 윗입이 그냥 턱이 그냥 자동으로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다시 넘어갔더니 이 몸이 그냥 얼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정신력은 이 모든 걸 이겨요. 옷이 그냥 그 명태마냥 다 굳어가지고 걸을 수도 없잖아요. 고드름이 꼈어. 근데 뛰었어요. 무슨 정신력 했는지 몰라요. 뛰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중국말을 꽤나 잘합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다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중국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 정말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열공했고요. 정말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요. 해냈더니 중국어를 너무 잘해서 살게 된 이유였어요. 도문역까지 가는데도 엄청난 고비와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을 다 내려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여자예요. 북조선 여자예요. 여름 내내 북한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강도 높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흑인 마냥 까맣게 탄 데다가 몸이 막 요렇게 말라 있고 다 입고 있는 옷이 다 북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변방대 젊은 친구들이 막 덩치도 이만한 친구들이 중국어로 막저 중간에 여자는 딱 봐도 북한 사람인 것 같은 거 무조건 신분증을 검사해야지 통과할 수 있다. 심장이 멎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에요. 근데 기지가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도문에 큰 병원으로 시병원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 엄마는 죽는다. 너희들 책임질 거냐 했더니 너무 유창한 중국어로 하니까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북한에서 봤으면 중국말을 이렇게 잘 못해. 빨리 보내줘.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미안해요. 대부치요. 그러면서 미안하대요. 빨리 가래요. 택시 타고 또 갔어요. 근데 또 한참을 달리는데 또 이렇게 차를 딱 막는데 이번에는 내리래요. 막 차를 다 구석구석 검사하던 내리래요. 그리고 저 여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그랬더니 막 엄청 무서운 친구가 막 키도 엄청 커요. 막그 친구가 막 후레쉬만 엄마한테만 딱 비치고 신분증 내놔봐. 그 똑같이 이제 얘기했죠. 이번에는 이제 연기가 좀 늘었어요. 울면서 얘기했죠.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아픈데 중국어로 너희들 우리 엄마 죽으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급해서 나오는데 신분증 갖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랬더니 너희들이 그렇긴 한데 우리 검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문역까지 나오는데 몇 개의 그걸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걸치면서 도문역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때부터 저희가 한국에 가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1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베이징 영사관을 저희가 당당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이제는 전면승부가 된 거예요. 전면승부가. 그렇게 해서 베이징 영사관에 저희가 뛰어들어가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순간순간 졸여가면서 지켜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나오게 하시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시고 다시 북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희가 북한을 떠나서 처음에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단 말밖에 안 나와요. 난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한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깨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할 때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기를 원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저 친구는 저렇게 고생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북한에 저를 비롯한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는 저 북한에 혹은 제3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에 살고 있다는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내 비전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바로 서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가을 들판의 알곡들이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단단해졌듯이 여러분이 지나온 고단한 시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놓습니다. 네, 오늘 주일 내 삶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해 보시고요. 마음을 누르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에 신령한 위로가 가득 차오르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기도로 이 새벽녘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아침 성경 속 한나의 기도를 나누어 봅니다. 아이가 없어 마음이 아팠던 한나는 그 슬픔을 다른 곳에서 풀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하며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선 이루할 수 없는 평안과 그 길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주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첫 찬송,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할게요.

주 사랑하는 살면 그리고 마음 가난한 사람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린 찬양은 아버지여 나의 맘을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렸죠.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국어 찬송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오늘도 깨끗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허락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경동교회 성가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2004년 아덴의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한판승의 이원희 선수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금메달을 따고서 올린 영광의 두 손을 잊지 못합니다. 그의 눈빛, 그의 손 동작은 진실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한 테레비 프로그램에 나와서 손가락을 다쳤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때 왜 진통제 맞지 않고 견뎠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도 진통제 맞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진통제 안 맞고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선교사였고 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중앙 순간이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원망의 소리 없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낸 그의 진정한 예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헌데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7만 5천 명 조사 대상장 중에 82%가 근심 중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진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을 해왔답니다. 미국에서 진정제는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혼한 사람, 자살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결과 인간의 불안정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왜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0: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 드 싱어즈였고요. 이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창문에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이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남고와 북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2부 순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았느냐 하고. 오늘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로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허락된 최고의 축복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벅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약 30년 전쯤 헤어진 사랑하는 오빠에게 쓴 동생 서영 자매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도 사무치게 가고픈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오빠에게 쓴 여동생의 편지를 만나봅니다.
1: 항상 보고 싶은 오빠에게 존경하는 오빠,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형님과 조카 애들도 다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지내고 있겠죠. 사랑하는 조카들은 이젠 처녀로 성장하였을 텐데요. 오빠의 가정과 헤어진 지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린 시절 헤어진 오빠를 만나려 제가 오빠의 집에 찾아갔을 때 오빠는 13년의 군사복무를 마치고 새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었어요. 고난한 가정 환경 속에 찾아온 저를 보며 오빠가 저에게 한 말은 이제 환경이 좋아질 때, 다 잘 살 때 함께 모여 살자고 하며 저를 떠나보냈어요. 그땐 정말 오빠를 너무 원망하였어요. 부모를 여의고 혈육의 정이 그리워 오빠를 찾아갔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동생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니 일생 다시 오빠를 찾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빠에 대한 원한을 풀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글을 전합니다. 오빠, 저는 지금 이웃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던, 또 부르고 싶어도 몰래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던 그 이름 아버지를 지금은 날마다 소리 높이 자랑스럽게 부르며 아버지 이끄심을 받고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내 자식, 내 가정에 날마다 사랑과 축복을 주십니다. 보고 싶은 오빠, 저는 날마다 기도에 나와 오빠와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모르고 또 알래야 알 수 없는 내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이 스며들게 해달라고 구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삶의 소망이신 주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안겨 복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서로 신신과 희망에 넘치어 살아가자요.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북 간의 분단 시대를 마감지어 주시고 하루빨리 저 땅의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운해해 주시옵소서. 저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 주님 자녀된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둘로 나뉘어진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고향 북한을 떠나면서 30년 전쯤 혈육 오빠와 헤어진 서영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셨는데요. 자매님의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속히 생이별해야만 했던 가족들이 서로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얼굴을 맞대어 직접 묻고 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고향 북한 땅에 있는 오빠에게 전하는 서영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세속적 사고에 사로잡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줍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름 없이 등장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들의 말에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선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 태도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 사람의 신앙과 세계관,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믿음이 곧 교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는 아주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으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삶을 아침 안개에 비유합니다. 이 단어는 증기 또는 이슬과 같이 매우 일시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삶의 덧없음과 시간의 짧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시간과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악하다라고 단정하며 세상에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이는 인생 설계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자 죄라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삶을 다시금 종말론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에게 인생의 주권은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관용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실천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잠언의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계획만이 지속되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은 아무리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보여도 결국 헛되고 무너집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는 자수성가, 자기 성취, 자기 계획의 성공은 하나님이 없는 허무한 자랑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속적 자랑을 악하다라고 단호히 규정하며 신자들에게 그런 허탄한 말과 태도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4장 17절은 이 단락의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당시 성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었다고 전제합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즉, 지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헛되고 하나님의 뜻이 빠진 성공은 죄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으로 열리고 마음이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5장 1절에서 6절은 불의하고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자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며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악한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듯 선지자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얻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불의한 삶의 태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 구조를 보면 소수의 부유한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다수의 농부들은 그들의 밭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들의 노동에 합당한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일꾼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고 부자들은 그들의 피땀 위에 자신의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에게 울며 통곡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헬라와 원문에서 울라와 통곡하라는 심판의 공포 앞에서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자의 울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야고보는 단순한 도덕적 경고를 넘어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과 은을 쌓았지만 야고보는 그것이 녹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금과 은은 부패하지 않은 금속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 부패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 녹이 너의 살을 불같이 먹으리라 라는 표현은 그들의 탐욕이 결국 자기 파멸의 불씨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야고보는 사회적 불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구절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야고보는 이 율법의 정신이 부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울음은 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만군의 주, 즉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곧장 전달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이자 억눌린 자의 변호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5장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았도다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사치하다와 방종하다는 단순한 향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무감각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와 쾌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의한 수단의 대가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의 날에 라고 선언합니다.
사륙의 날은

예레미야 7장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신들의 파멸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세속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패한 양심은 그들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자신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는 단수로 쓰여 모든 억압받는 신실한 성도들 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억압했습니다. 율법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하고 파괴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을 땅의 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세상 지혜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다라고 가리키지만 하늘의 지혜는 화평과 공의, 긍휼을 전제로 합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다가올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재판관으로 세상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사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이자 참된 부요함입니다. 당시 사회는 세속적 지혜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큰 고난이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했고, 신앙인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맞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을 지키는 일은 곧 고난을 감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참으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저자는 그 예로 농부의 인내를 들며 신명기 11장 14절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농부는 씨를 뿌린 뒤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성도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모욕과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욥은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됩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으며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현실 도피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능동적 신앙 행위입니다. 신자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 같지만 당시 사회의 언어 문화를 고려하면 매우 실질적인 경고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확보하거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

0: 하더라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거나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남용된 맹세를 단호히 금지합니다.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맹세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진리를 세우기 위한 맹세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의 핵심은 거짓된 맹세나 불필요한 맹세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셋째, 야고보는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태도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 교제이자 능력의 통로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영적 상태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 예로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심판, 회복을 위한 중보의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탄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는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영적 성숙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불확실함과 재물의 덧없음, 고난 속에서 인내할 것, 기도의 신실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 책임 있는 사랑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믿음과 행함, 겸손과 지혜의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6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가끔씩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4도, 부산과 포항이 23도, 여수 22도, 목포와 대구가 21도, 서울과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19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8도, 함흥과 춘천이 17도, 청진 16도, 강계가 14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목포 30도, 광주 29도, 서울 28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 부산, 대전,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대구와 포항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과 해산, 강릉이 24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예상되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극동방송은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고향땡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영적 권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일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주의 자녀인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과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염려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든지 북한 땅에 있든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아침을 일깨우는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모두 소망과 감사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진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진실이고 너무 알고 싶었던 지식이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달콤한 목소리.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목소리다. 요새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알려줍니다. 들려줍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인간은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다 알려주겠다 말이야.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 것까지 다. 뭐 실제로 나타난 위험, 시험, 풍랑 많지만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험인지도 모르고 그게 유혹인지도 모르고 안락에 취해서 넘어지고 알게 해준다는 지식과 인정의 욕구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 왕이 됐는데 요시아가 그래도 므낫세의 그 악한 영향을 뿌리치고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 힘으로 하겠어요? 제가 봐요. 스바냐가 옆에서 같이 개혁 운동. 그래서 스바냐는 그 히스기야, 요시아의 이름과 함께 기억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바냐 3장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가 모든 예언서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 소망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시작할 때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 나온 대로 스바냐 1장 15절 16절에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 분다니까 또 생각나네요. 왜 나팔 붑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피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나팔 불어요. 회개하라고 나팔 불어요. 그런데 이 오디세이를 보니까 나팔 대신 활시를 퉁 튕기는 게 나오더군요. 원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잔치 자리에 변장하고 나타난 이 오디세우스가 활을 톡, 아무도 그 활줄을 매지를 못하는데 활줄을 맨 다음에 퉁 튕깁니다. 튜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다 이거예요. 한쪽이 심판당하면 한쪽은 구원의 날이다 이런 거예요. 일반 세상에도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에 보면 가장 리코마틱스 윤리학의 가장 기초, 어렸을 때 애들에게 어떻게 윤리성, 도덕성을 키워주느냐 할 때 그 키워드가 shame and pride예요.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라. 그래야 더 이상 그 아이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을 하고도 부끄러우지 않으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겠냐 그거죠. 또 자랑스러우면요, 잘한 일 있으면 칭찬을 해줘라.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하라는 의미로 칭찬을 해줘라. 그것으로 모든 윤리 교육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오디세이도 그런 거죠.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서 그를 잡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정정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다. 너도 기회는 있다. 보여주고 그리고 사냥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호메로스가 이 놀란 감독의 영화 속에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 몰래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략을 자기가 만든 사람인데 원작에서는 그걸 지혜롭다고 했는데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호의를, 그들이 환대하는 것을 역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배신한, 마치 청원자들이 불청객이 되는 것처럼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죄책감을 여기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오늘 스바냐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스바냐의 그런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한 백성들을 뭐냐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그래요. 수치, 잘못된 짓을 하고도 잘못된 걸 몰라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못된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수치를 목숨 백서다 그래요. 3장 5절에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지. 불의한 사람들은 왜 그 짓을 계속하느냐면 수치를 알지 못하게 돼요. 부끄러운 줄을 몰란다. 3장 18절에도 그들의 그 행위가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3장 19절에도 이 수욕받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화살 시위를 당길 것처럼 아까 나팔 소리야. 주님의 나팔 소리가 불게 되면은 한쪽에는 심판, 한쪽에는 구원,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2장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할지니라 이래. 지나면 에서처럼 됩니다. 지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부자처럼 됩니다. 지나면
열 처녀비.

0: 이후에 다섯 처녀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스바냐서 2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 채택크, 겸손, 안나바 이걸.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스바냐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천심으로 기뻐하며 즐겨할지어다. 이렇게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기쁘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말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라. 그런데 나보고 노래하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네가 그 하나님의 찬송 노래의 제목이 된 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보고 기뻐하라 즐거워 노래 부르라 하는데 보니까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래는 그냥 내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내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노래를 부르신 것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제 손자 손녀가 지금 4명이 와 있는데요. 3살짜리 우리 손자한테 노래 한번 들으려면 제가 10번을 불러줘야 됩니다. 10번을 불러주면 걔가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노래 안에는 우리 노래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신랑 오셨을 때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오디세이 그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사실 변장하고 나타나요. 왜? 자기 고향에 왔지만 위험한 일들이 많거든요. 또 자기 아내의 그 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가멤논은 자기 와이프한테 그 대단한 왕이 돌아와서 죽거든요. 저 여자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맞이해 줄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장하고 잔치 자리에 거지처럼 나타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발을 내리고 그 왕비하고 이 오디세우스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20년이 지나서 그런지 그 남편인데도 그 목소리를 몰라보고 이 오디세우스는 이미 알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건네는 것 같아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바로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셨는가를 여러분이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911번, 서울전화 02

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543장, 새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통합찬송가 543장, 새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9월을 장로교 총회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9월이면 총회를 열어서 교단의 중요한 회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총회장을 뽑기 때문인데요. 9월이 시작되면서 장로교의 총회 일정이 나왔어요. 예장 합동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예장 통합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영등포 도림교회에서, 예장 고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장 합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예장 합동 개혁은 9월 15일부터 광주 찬양 권능교회에서,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 총회 기간을 통해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교회 연합과 기독교의 참 위상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예,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로 15째 주일이고요. 예전 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사야 66장,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서 남은 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에 피어스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네요. 한국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목사님 피어스 목사님이신데 세계 기독교 선명회, 지금은 이름을 월드비전으로 바꿨습니다만 선명회를 창설한 분이죠. 피어스 목사님은 1914년 8월 8일 미국 일리노이주 포트타지에서 출생했는데 1942년 침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1949년 9월 한국에 와서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한국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자 피어스 목사님은 전쟁 중인 한국을 방문해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한 선교단체를 창설하기로 하고 그해 9월 세계 기독교 선명회를 조직해 대대적인 구제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1953년에는 정식 안국지부를 설립하고 고아원, 영아원, 모자원, 타가소, 아동병원 등 사회봉사 사업을 펴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명회 합창단을 조직해서 국내외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요. 피어스 목사님은 백혈병과의 오랜 투병 끝에 1978년 9월 6일 64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에는 캐나다 장로교 그리어슨 맥네푸드 선교사 세 사람이 입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지요. 그 뒤를 이어서 영국 성공회,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로 맥킨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황해도 소래에서 교인들을 지도하며 교회당 건축에 힘씁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은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등 역사적인 사건 등을 겪으면서 교인들과 삶을 함께하다가 과로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소래교회 교인들은 맥킨지 선교사님 후임을 보내달라고 캐나다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캐나다 교인들은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 선교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되는데 이 결의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1898년 9월 7일 3명의 캐나다 선교사님 그리어슨 맥네 푸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구예손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맥네 선교사님은 마구레라는 이름으로 푸드 선교사님은 부두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활동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온 캐나다 선교사님은 대부분 함경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목사이면서 의사였죠. 함경북도 성진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교사님을 도왔고 성진교회 예동교회를 세웠고 또 학교와 재동병원을 세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일본 관원들의 만행으로부터 한국 사람을 보호하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성진의 만세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1965년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조국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는 1968년 그리어슨 선교사님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자, 사랑의 빚진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간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힘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에는 장로교 27차 총회 신사참배 가교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치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8월 29일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합방당한 날, 그래서 국가의 부끄러운 날이다 해서 국치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제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일제는 이 무렵 신사참배

강력하게 강요하며 거의 모든 교단들이 이에 굴복하고 장로교만이 외롭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일제는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총대들을 사전에 미리 검거 투옥하고 총회가 열리는 서문박 교회에 100명의 정사복 경찰을 배석시킵니다. 장로교 제27차 총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 신사참배를 가결할 수밖에 없었죠. 해방 7년 후에 장로교가 재건됐을 때 총회는 제27차 총회에서 가결된 신사참배 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취소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으니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2차 대전 중에 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9월 9일 수요일은 조금은 부끄러운 날, 장로교 27차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에는 성결교 재건총회를 통해 교단 재건이 결의된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말기 우리나라 교회의 각 교단은 강제로 통합되거나 해산당했죠. 그 가운데 성결교는 아예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유난히 재림 사상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해방을 맞았고 1945년 9월 10일에 재건총회를 열고 교단 재건을 결의합니다. 이름도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바꿀 것을 결의합니다. 이름을 새롭게 해서 다시 재건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탄생이 1945년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9월 10일 목요일에 조선 박람회가 개최됐던 기록이 있네요. 한국교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큰 규모의 세계적인 국제행사가 있을 때면 그 기회를 이용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기동성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1988년에 있었던 88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때에도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믿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29년 9월 10일 조선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그 당시 한국 교회들은 이 박람회를 이용해 쪽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인 전도운동을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 주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기쁨을 깨닫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지인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해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20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가짐에 따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해 많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어성세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도 죄악 가운데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식인종 아우카 부족 선교의 밑거름이 됐던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은 자신의 낡은 노트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명은 반드시 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나무나 꽃에는 보통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헛수고 하찮은 일 등과 같이 부정적인 꽃말이 붙은 식물도 있습니다. 바로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는 열리는 흰 꽃이 좁쌀같이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팝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열매도 안 열리고 꿀도 나오지 않고 나무도 빈약해 목재로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기술이 발달해가며 조팝나무의 놀라운 쓸모가 계속해서 발견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진통 해열제인 아스피린의 원료가 조팝나무에서 추출됩니다. 말라리아의 치료제도 조팝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조팝나무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만약 옛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팝나무의 꽃말을 아주 귀한 단어들로 붙였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사실은 놀라운 효능이 있는 나무였듯이 사람도 지금의 모습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심어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조금 초라하고 모자라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꿈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펼쳐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저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꿈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펼쳐나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주일에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끝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지지부진한 그런 삶을 삽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베이스가 되어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결과물까지 이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신앙생활에서 힘을 못 쓰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진짜 신앙생활에서 힘을 체험하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어야 할 지니라. 성경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우리에게 올 텐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주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인생이 변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믿음은 다른 모든 옵션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결사적인 대담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엄청난 믿음의 에피소드인데 특이할 만한 것은 첫째, 이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합쳐졌다는 것. 또 하나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이다 라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까 하면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렸다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오셨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은 병이요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던 나병에서 치유받은 그 사람의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던 그 사람을 만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켰어요. 당장 당사자인 나병 환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 묵고 계셨는데 그냥 그 집으로 인사니대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획에 없었던 말씀을 전하게 되셨죠. 예수께서 2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 웨이, 그것은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기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은 복음으로 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실 때 그 파워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군중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그 좁은 집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입추의 여지도 없이 꽉 들어차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부두둑 부두둑 소리가 나더니 흙이 마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천장 위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장에서 흙이 막 떨어지더니 갑자기 막 김막대기가 쑥 삐져나오더니 구멍이 뻥 뚫려버렸어. 그리고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생긴 남자들 네 사람이 이렇게 막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들것에 실린 사람 한 명이 쭉 땅으로 내려온 거죠. 사람들은 그 들것에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고 놀랬죠. 그 중풍병자도 정말 그 예수님을 보고 군중을 보는 표정이 어땠겠어요? 남의 집에, 멀쩡한 남의 집에 구멍 뚫어놓고 내려왔으니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중간에서 방해했으니까 정말 멋졌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졸지에 자기 집이 뜯겨버려가지고 화가 난 집주인과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만 더 뒤로 시간을 돌린다면 이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정말 이 중풍병자든 친구를 향한 사랑이 애틋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한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란 동무였을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온몸이 마비된 친구가 얼마나 그동안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직장도 못 가죠. 시장도 자기가 못 가니까 누가 가서 시장 봐줘야죠. 결혼도 못 하죠. 남들이 하는 걸 하나도 못하는 슬픈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친구를 좀 낫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예수님 이야기가 막 들려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친구를 위해서 일생일대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아유 불쌍해라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가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이런 말은 누구나 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희생하는 거죠. 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써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액션이 진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플라토닉하고 너무 추상적인데 참 사랑이란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참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니들 참 불쌍하게 사는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한다면 사랑받는 대상의 고통을 그냥 팔짱 끼고 보지 않죠.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너무나 귀찮은 일이고 너무나 불편한 일이고 너무나 희생이 큰,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너무나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 계실지, 또 이제 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기약이 없었거든요.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내가 돕고 싶어도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도 내가 이렇게 상황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데 이 둘이 딱 맞아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그래요. 날이면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과 일의 차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역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로 일을 해요. 사역과 일의 차이가 큽니다. 일은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돈 받았으니까 뭐 이런 경우 하는 건데, 사역은 아니에요. 사역은 사랑이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써보면 일은 work, 그거 사역은 ministry예요. ministry는 섬긴다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어요. 사랑으로 사역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휘파람 불면서 힘든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중풍병자든 동물을 위해서 다른 내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이 친구를 일단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게 힘들었어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나병 환자든 시각장애인이든 일단 걸어올 수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 청년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조악하게 만든 들것에다 싣고 네 명이 끙끙대면서 옮겨가야만 했어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불평 하나 없이 이 친구를 열심히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까지 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입이 쩍 벌어지는 상황이 터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집을 꽉 메우고 있으니까 건강한 장정도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마 친구들은 거기서 맥이 탁 불렸겠죠.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그걸 보면서 기가 찼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여기까지 해준 것만도 고마워,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 이제 돌아가자,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들급한 거고, 지금 가엾은 자기 동무의 인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 사랑을, 이 집념을 이 정도의 어려움이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포기 못합니다. 믿음이란 그때부터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끙끙대면서 방법이 없을까를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절박한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같아요. 고민하던 그 네 명 중에 한 사람의 머리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4절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누군가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면 하늘로부터 달아내리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예수교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를 중간에서 포기하게 하고자 하는 드림 킬러, 꿈을 죽이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무례할 수도 있는 기발한 모험이었지만 자기 친구를 사랑해서 주님께 데려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보셨어요. 주님이 아무 야단도 안 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다면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뚫고 나가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화나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뭘 보셨는가?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뭘 보셨다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보십니다. 믿음은 오직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나마 예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작은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버튼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헬라어를 두 가지로 의미로 번역합니다. 첫째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학자들은 둘 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강하죠. 그래서 작은 아이의 고사리 손이 푸시해도 안 밀리던 문이 아빠가 딱 같이 얹어서 확 밀어주면 꽉 열리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열 수 없었던 태산도 예수님의 믿음이 얹히면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손을 얹어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바로 그 작은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마중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그 약한 마중물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중물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 그래? 좋다 이러시나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처음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될 거라고 믿고 왔잖아요. 주님께 첫 번째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쳐서 겹겹이 에워싼 인파를 뚫기 위해서 천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렸을 때 두 번째 마중물이에요. 그 작은 마중물의 믿음을 보여드리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오, 대단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나설 때인가?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얻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약한 인간의 믿음을 마중물로 보여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큰 믿음을 얹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시작하는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처음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면 어느 정도 작은 믿음이라는 거지. 그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시면 그때부터 산이 움직일 거라는 뜻이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촉발된 예수의 믿음이 와서 산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이나마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보여드리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어떤 산을 움직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지를 전혀 모르고 모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을 뿐더러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son, 아들아 한 뜻이에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아들아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은 그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중풍병자는 오늘 예수님 처음 보는 날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재수 없다고 욕하고 지나가던 그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죄의 용서임을 믿습니까? 네 병이 나았느니라고 하시기 전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용서예요. 그만큼 죄책감은, 죄의식은 인류를 억누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오신 용서의 축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나요? 은혜란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인도 눈같이 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이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합니다. 이번에 네팔에 있었던 그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 전의 복음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중풍병자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서 그의 육체가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삐뚤어진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6절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거 신성 모독죄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지만 말로 표현은 못한 게 군중들한테 돌맞을까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할까봐 말은 못한 거죠.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들이 옳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교리적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인 생각에서 한 차원 높여서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면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그 교리적인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셨다고 했어요.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생각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아까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들의 비뚤어진 불신의 생각을 아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우리의 불신도 보시고 우리의 선한 생각도 보시고 우리의 악한 생각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행동의 뿌리가 되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앞에 비추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나를 지금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은 돈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음란한 생각만 하고 사십니까? 남을 해꾸지할 생각만 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인생도 비참해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상식적으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실제로 눈앞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말했는데 안 나오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 용서가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쉽게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곧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선포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 쉽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홍해 가르는 거 쉬운 일이에요. 죽은 자 일으키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신 것이고 주님이 그 70km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6시간 동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을 때 두꺼운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던 거예요. 죄 용서 쉽지 않아요. 베드로, 바울,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들은 죄 용서를 선포할 수는 없었어요. 같은 죄인이니까 오직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어요. 10절,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까 둘 다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둘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의 육체의 병에서 일으킬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사랑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사함과 육체의 치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용서받는 것은 육체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예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우선순위의 법칙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급하시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완전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난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0: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먼저 와야 축복도 축복이 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예수께로 가지고 오면, 그 작은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다 자기 살기에 급급한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중풍병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기도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외교와 국방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미래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사람이 기차에서 두 명의 군인 사이에 앉게 됐습니다. 한 군인은 사병이었고 또 다른 군인은 30대 중반의 상사였습니다. 이 두 군인은 전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젊은 사병이 매우 행복하고 쾌활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에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는 상당한 유익을 받거든요. 저는 전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참 전투 중일 때 과거에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출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전투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듯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힘에 겨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그 기쁨과 소망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오래전 한 신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푸치라는 이름의 앵무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고를 당했던 그 새는 야생동물협회의 보호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도 그 새를 찾는 사람이 없자 그린베이에 사는 수 글리슨이란 여성이 그 새를 기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푸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사랑을 줬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은 새가 그녀의 어깨 위로 날아오더니 부리를 그녀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1: 그린베이 오네이다 거리 남쪽 1500번지.
0: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주소를 확인해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을 알아냈는데요. 그는 79세의 존 스투르반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혹시 댁에 앵무새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전에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앵무새를 데리고 그 주소를 향했고 노인은 자신의 앵무새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집 주소를 알고 있던 앵무새 푸치, 정말 영특한 새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례길에서 다양한 사람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만나는 그 기착지들을 모두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인생의 최종 도착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의 본향, 천국인데요. 마음속에 이 최종 주소지, 천국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85%는 과거의 추억, 한, 서름, 원망, 지식, 선입견, 경험과 같은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 두려움, 불안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 정도는 현재, 지금의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안 가본 곳에 가면 왠지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은 이 현재의 의식이 5%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 마음의 95%는 걷어내도 충분한 것들로 덮여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 걷어내도 충분한 이 95%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이 건물들을 걷어내면 거기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 높은 하늘 끝 우주 어딘가쯤에 있는 줄 알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즉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면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곳이 어디든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6절 10절.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에 있길 갈망하십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들이 장애물이 되고 당신 주위를 산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마음속에 그리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여쁜 당신, 일어나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십시오. 주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에 둘러싸여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소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 소망, 상한 마음을 위하여에 담긴 글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보낸 노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유지해 매우 강건했다. 그런 분이 암에 걸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됐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분은 좀처럼 보기 드문 기쁨과 광채를 지닌 채 침상에서 일어나 내 차가 주차해 있던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두 손을 흔들며 빌리,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가 좋은 분임을 더욱 느끼게 되네.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은 그리스도다. 또 한 친구가 런던의 거리에서 파이프를 연주하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다. 환한 미소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하던 그에게 친구는 고향이 스코틀랜드냐고 묻자 그는 내 고향은 천국이다. 이 세상에선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힘들 때에도 고요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우리가 세상의 연연에 영원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만일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삶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힘든 일도 질병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나그네로 스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의 배우, 아주 유명한 배우죠. 덴젤 워싱턴이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연설은요, 당시 성공과 스펙을 쫓아달리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명연설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날 덴젤 워싱턴이 무슨 말을 했냐고요? 졸업을 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건넨 진심 어린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누리는 축복은 제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네, 그러면서 뼈있는 농담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 연구차 뒤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따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가 죽을 때 이삿짐 트럭에 화려한 것들을 하나도 실어갈 수 없다는 말이겠죠. 네,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해졌습니다. 영원히 곁에 둘 수 없는 것들을 첫 번째 자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아등바등 움켜지려 할 때가 참 많았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너희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이네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꿈이 있는 자유의 주님의 계획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또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그날 연설 중에 기발하고 재미있는 일상의 습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벗어둔 신발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쑥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될 거니까요. 네, 우리 문화에서는 침대 밑에 신발을 두는 일이 없으니 좀 낯설게 들리긴 하지만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분명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쁘게 하루를 향해 달려나가는 대신 가장 먼저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뜻일 겁니다. 아침의 첫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겸손히 엎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우리 삶의 방향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들지 생각해 봅니다.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영어 찬양 함께 하시고요. 강내우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 크룩스의 험한 세상 나그네길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혜인님의 9월의 기도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월에는 내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날 움켜쥐려 했던 우리 마음의 짐들은 조금 덜어내고요. 이제 곧 높고 맑은 가을이 펼쳐지겠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주곡 전해드리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 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뭘 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두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마음이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사람을 봐도, 환경을 봐도 만족을 줄 수가 없는데 주 예수만 보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만 속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요즘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또 환경을 보면은 정말 기후 변화나 또 사회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걸 볼 때에 만족할 것은 없어요. 오직 누구를 볼 때?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자, 오늘 주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 주님은 모든 것 보십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그 이유는 땅이 크다 보면은 인터넷을 보급할 수가 없어요. 선로도 깔아야 되고 뭐도 깔아야 되고 힘들겠죠? 그 인구는 적고. 근데 우리는 이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땅은 좁고. 그러니까 광 케이블을 깔고 뭐를 깔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CCTV가 다 잘 돼 있어요. 동네마다. 인터넷 통해서 CCTV 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범죄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CCTV를 통해서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입체적으로 보신대요. 어제도 오늘도 미래까지도 또 심장과 폐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시편 94편 9절에서 10절에 귀를 기우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주님은 다 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11장 11절에도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악한 사람까지도 착한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CCTV에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시시각각으로 촬영하고 입체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환상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리얼하게 보여주시죠? 심장이 통통 튀는 것까지 다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는가? 자,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하시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너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내용물을 보느니라. 너 사람은 포장지를 보고 기뻐하지만 나 여호와는 내용물을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환경에 보이는 것이 환경뿐이에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이것을 보고 실망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실망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실망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길 원하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사과 속에 씨를 세지만 하나님은 씨 속에서도 사과를 세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창세기 6장 5절에도 역대상 29장 9절에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또 마음을 감찰하시고 역대상 29장 17절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시편 7편 9절에도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우리 속에 있는 심장까지도. 우리 주님은 CT 촬영도 하시나 봐요. 심장과 뭐도 폐부까지도 살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가집시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뭐를 본다고요? 얼굴 본다고요? 외모 본다고요? 뭐 입었나 본다고요?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중심이라는 게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단마음을 가지고 참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울한 모습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또 부정적인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시험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뭐 하세요? 시험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가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통을 주신대.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일이 안 풀리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뭐를 보시려고? 마음을 보시려고 고난 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사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교만함과 교만하지 않는 것을 시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1편 1절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환경을 보고 마음이 막 둘로 되고 셋으로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내 마음을 다 잡아서 굳게 잡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은요, 성도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뭐를 보았노라? 그래서 네 병을 고쳐줄 거다. 15년 동안 네 수명을 연장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고 계시나 봐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물에 참 약하신가 봐요. 우리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나 기적을 일으킬 때 반드시 꼭 보는 게 있었어요. 딱 두 가지를 봤는데 이거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셨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 보고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셨는데 또 하나님 또 보신 것은 믿음의 행위를 보셨다. 가서 실로암 옷에 가서 씻어라. 그럼 왜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믿고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몸을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라. 아직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 가서 보인다는 것은 믿습니다. 나온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갑시다. 아니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막 생기는데 꼭 저 문턱 넘어가면 믿음 다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다가 집에까지 꼭 가져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큼 됩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될 것이오.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도 절대 안 옮겨지리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옮겨져야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는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 뭐냐면 믿음 보신다.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단 눈물을 흘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신다.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라인성 과부가 울고 나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여자는 수혜치지 않았어요. 호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수혜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수혜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있어야지 누구의 부인? 그럼 수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어머니? 남자애가 있어야 돼. 누구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죽었어. 그럼 이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자기가 바라던 모든 것이다.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자, 라인성 과부가 이렇게 울어제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고쳐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울어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약하셨나 봐요. 여인아,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간은 위로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위로를 해주고 싶어.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오늘이 오기까지. 참 고생 많았죠? 고통 끝에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하면은 위로보다는 맨날 책망의 말씀이 막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면서 뒷문이 있어요. 쪽문 강사들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오면 꼭 기도를 하고 들어요. 하나님 이제 제 시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시간입니다. 나는 강구도 없어지게 하시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설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일까요 그게?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막 나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망의 말씀이 나가더라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면 아멘하세요. 혹시 찔르더라도 혹시 하나님 목사님이 나만 나 알고 나만 들으라고 한 설교같이 들렸을지라도 나는 그냥 모르고 한 거예요. 전혀 몰라요. 알 수도 없잖아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았으면 참 좋겠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많이 많이 전하고 싶은데 때로는 위로하고 싶지만 위로보다는 책망의 말씀 나갈 때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말라. 눈물로 우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 여인아 울지 말라. 마음을 아시나 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채울하시는 분. 우리 주님도 고난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는 여인 앞에 우리 주님의 손이 먼저 나가서 이 남자아이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말라 하면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서라.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눈물 앞에. 여러분 왜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다시 한번 눈물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성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 웃고 울고 그죠? 슬퍼하고 감정을 주신 것이 바로 화내라고 주셨어요. 감정을? 아니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하나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눈물을 메마르지 않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 세 번째로 한번 따릅니다. 성도들의 충성을 보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내 눈이, 여호와의 눈이 이 땅에 누구를 살펴?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충성된 자를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 충자를 갖다가 한문으로 쓰면은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입구자에다가 마음심을 딱 쓰고 거기다가 대못을 때려 박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러므로 충성은 불평하면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입구자를 탁 입을 다물어.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 입을 갖다가 다스리는 게 충성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주님 보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열매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또 의인됨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오늘 입 다뭅시다. 우리 옆사람이랑 인사해봐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나 억울한 것도 하나님 아신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게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보십니다. 뭐를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은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에다가 성실을 더한 것이다. 진실과 성실이 더해질 때 뭐가 된다? 그래서 충성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말씀 앞에 충성합시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곳으로 도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성실. 성실해요? 악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거기다가 뭐를 더하라고요? 진실을 더해야 충성이 돼요. 성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진실을 더해야 진실한 자에게는 성실한 자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성도.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자는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성하면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 충성을 보신다. 자, 복습해봐요. 하나님은 첫째,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뭘 보신다? 마음과 생각 보십니다. 두 번째는 뭘 보신다? 눈물을 보신다. 세 번째 뭘 보신다? 충성됨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보고 계신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신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머어머어머, 우리 예수님은 참 볼 데가 없어가지고 뭘 보고 있어요? 헌금함만 쳐다보고 계시네. 자, 보시고. 자, 계속.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어휴, 하나님께서 내 액수까지 보고 계시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죠? 두 렙돈 넣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 우리 주님은 예.

0: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일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일조를 우리가 드릴 때 꼭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십일조는 드림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다. 십일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아홉 개를 내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이거 우리 맨날 따라하는 거 따라합시다. 굶어도 십일조, 쓰러져도 주일 성수, 억울해도 절대 순종, 졸더라도 앞자리에서,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 쓰러져도 주일 성수, 그리고 굶어도 십일조, 억울해도 절대 순종. 이거 우리는 철저하게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홉 개를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십일조는 구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구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구별합니다. 내가 구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마지막 날에 구별해 주실 거예요. 선악과를 구별하시기 원하시던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는 십일조를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일조는 내 손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십일조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인정하는 게 십일조예요. 십일조는 내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때 십일조가 나온 거예요. 거기 엉뚱하게 나왔죠. 엉뚱한 데서. 생뚱한 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생뚱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겠나이다 라는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로 다윗처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7절에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한번 해봐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다가 이사갈 집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성도들한테 참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받아들일까요? 튕겨나갈까요? 튕겨나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9-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확 회개하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확 회개하라 막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구약에 그처럼 기도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난 줄 알고 세례 요한에게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사치하고 부드럽게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너희가 선지자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하면서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말은 아담 이후로 얼마나 훌륭한 자, 큰 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어떤 자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논쟁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예수